굴욕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에 민감한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숏 퓨즈라고 그랬습니다. 숏, 짧고 퓨즈. 폭탄에 심지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심지가 길수록 폭탄 터지는 시간이 늦는데 이게 숏, 짧은 거예요. 퓨즈가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택시가 끼어들자 자가용 운전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신호등에 걸려있는 택시 옆으로 가서 택시 운전사에다가 비비통을 쐈습니다. 다섯 발을 쐈는데 하필이면 한 발이 택시 운전사의 안면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구속조치됐습니다. PC방에서 알바 쫓겨났다고 그게 분풀이가 돼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불을 지르던 아이가 방화범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사람들은요, 메말랐어요. 가물었어요. 더 이상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는 우리는 너무나 목말라요. 교회 가도 목이 마르고 집에 가도 목이 마르고 혼자 있어도 목이 말라요.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의 강이 흘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운함의 강이 흘러납니다. 삶의 공허함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 미치겠답니다. 외로움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려나 하나님의 약속 곁에서 서성거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해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기도한 모든 게 응답되는 생명의 강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범죄연구소에서 소년원에 있는 그 죄수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남자아이들 절반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랐습니다. 2차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랐나? 결국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찾아냅니다. 아내가 남편이 싫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 남편을 무시합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염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는 이유도 모르고 엄마가 싫어하는 남자, 나도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아이의 인생이 목마름, 방황, 범죄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구약에 축복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맞벌이 부부고 우리 상황에서는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자식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든 엄마든 누구든 자식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 다해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아이들이 더 이상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도 목마르고 집에 가도 목마르며 우리의 목마름은 누가 채워줘야 돼요? 작가 조영경 씨가 효도별곡이라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작품을 하나 쓰셨는데 서울 만둣집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만둣집을 하는데 수요일 오후 3시면 할아버지가 들어오시거나 할머니가 먼저 오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셔서 만두 한 접시를 놓고 서로 지그시 바라보시고 손을 잡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서로 만두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들 정상 부부가 아니다. 아마 첫사랑을 오래간만에 만났거나 아니면 뒤늦게 사랑이 시작이 된 그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수요일이 되면 오후 3시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정말 헬쓱한 얼굴로 만둣집에 오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놀래서 안아주고 만두도 제대로 못 먹고 부둥켜 안고 나가셨는데 그 뒤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둣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두 달이 훌쩍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만둣집에 오셨습니다. 젊은 사장이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머니도 곧 오시죠 그렇게 얘기하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면서 안 와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독백하듯이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우리만 자식이냐 니들도 모셔라 이래서 할머니를 둘째 아들이 있는 서울로 보내버린 거예요. 부부가 생이별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자식들 몰래 수요일이면 중간 지점쯤에 만둣집을 하나 정해놓고 두 분이 만나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작품이 끝납니다. 괜찮아.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 가서는 마누라랑 같이 살아야지. 그야말로 가뭄입니다. 어디서나 마실 물이 없어요. 부모라고 해도 제대로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도 거역하고 반항하고 서로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느 사이에 생명의 강은 멈춰졌습니다. 놋대야도 비어버리고 놋바다도 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뱉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과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7장 40절에 47절까지 이제 히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든 제사용 기구를 만들어요. 삽과 물두멍, 재를 담는 그릇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41절에 45절까지는 히람이 만든 놋도구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가 성전에 있는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설병, 떡, 그 다음에 촛대 이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제품을 솔로몬이 만들어내요. 히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성막을 짓던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 그 사람들만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알고 아내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할 줄 알고 부모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될지를 스스로 아는 사람들 누가 가르쳐서 훈련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름답고 정교한 성막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제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당신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운 종들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물을 순식간에 중단시키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서로에 대한 비난의 말, 서로 모욕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순식간에 생명의 강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엔 죽음과 쓸쓸함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해주십시오. 누구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성전과 궁궐과 왕궁과 성전이 이어져가는 이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전과 건축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종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작은 ITL 카드는 8개 나라 은으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ITL 카드를 받아들고 방송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 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오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것을 보고 잘잘못을 제발 따지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따지지를 마세요.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0번째 강의 믿음과 치유를 전해주십니다.
1: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성경을 보면은 그 몸에 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유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고생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될 그런 병이라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되는 불치병, 그럴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병으로 이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뭐 치유 사역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고 또 치유 기적이 있는 교회를 또 찾기도 하고 뭐 그런 데가 또 인기도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좀 길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죠. 26절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뭐 질병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이보다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이 없을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분이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병으로 고생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을 그런 어떤 재미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석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친 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러한 그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면은 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다가 아, 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실한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믿고 싶으면은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제가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도 속마음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오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것을 보고 잘잘못을 제발 따지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따지지를 마세요. 병이 있어도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분들에게서 이제 제가 그런 잘못을 많이 이제 보게 되시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게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하니까 그냥 두세요. 그런 기도하지를 마시라고 해서 그런 기도 안 한다고 신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는 제가 못합니다. 설교는. 왜냐하면은 이 본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법이 돼버립니다. 그 법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구나. 그럼 판단 기준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를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육신의 병을 낫는 것보다도 내 구원과 연관된 그 치료 그 병 나음에 소원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연히 아, 내 육신의 병 낫는 것보다도 내 영혼, 생명과 연관된 그 치료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면 자연히 기도는 내 병 나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치료로 나의 관심이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뭔 기도를 해도 어쩌라고? 그냥 놔두시라는 겁니다.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서, 아, 옆에 부자되게 기도할 때는 부자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으면 다 있으면서 그걸 감추고 왜 그렇게 기도해? 이건 다 뭔가 감추는 거잖아요. 놔두시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함께하고 지체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함께한 지체의 어떤 신앙과 영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그걸 돕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정말 빠릅니다. 이건 뭐 우주선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서 생각 전에 먼저 왜 그래? 이게 튀어나오죠. 그런 게 다 뭐냐면은 난 아니라는 겁니다. 난 너처럼 기도 안 해. 난 너처럼 안 믿어. 난 아니야. 난 달라. 이런 자기 우월감의 습성이에요. 그런 습성에서 그런 모습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할 때에 우리가 주제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한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몸이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치료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질병으로 연결시키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 평생도록 병이 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건강해도 나중에 병들면 그때 적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리 생각한다면은 그건 성경을 너무 자기 편리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지금의 여러분 자신 지금의 현실로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 본문이 말한 치료는 육신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 병든 자입니다. 저도 병든 자고 여러분도 병든 자입니다. 무슨 병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명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아, 죄병? 그런 병도 있는가? 뭐 맞긴 맞습니다. 죄병. 맞긴 맞겠죠. 이런 시각에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했죠.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한데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 물이 썼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물이 이제 웅덩이에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썩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물을 만나니 마시려만 한다. 분통이 터지죠. 그래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 나무를 가리키죠. 모세가 눈치가 빨라 그런지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다는 게 뭐 설탕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물, 목마른 사람 물 얼마 맛있겠습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서 그걸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고 목을 축였다. 그걸로 끝나면은 해석하기도 좋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이 달게 되었어.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다. 되지 않습니까?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환영받을 그런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희사하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설교고 그렇게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물이 달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윤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윤리를 지켜서 시험을 통과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게 시험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상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건 우리의 상식에 안 맞다는 겁니다. 자, 먼저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끝나면 되지. 왜 또 이스라엘을 시험을 합니까? 이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바뀐 것이죠. 먼저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상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 순서로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생각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험을 통과했다면은 이제 그 상으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상으로. 근데 시험을 통과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되는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게 무슨 상이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뭘 내리겠다고요? 질병을 내리겠다는 것이 됩니다. 시험 통과 못하면 너희는 뭔가 질병을 내려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를 못했습니다. 당장 뒤에 16장에 그게 나와요.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떡 먹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죠. 만나를 보내서 먹게 하죠. 만나는 건 신비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해 보면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 내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드러내는 걸 성경 해석이다. 오전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성경 해석에는 하나의 답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하나님 뜻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다른 사람 그대로 해석해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그대로 깨닫게 된 내용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해석을 끄집어 내놔도 반드시 같아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게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입니다. 그것만큼 동일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보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은 십자가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서로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되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된다.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통일성 속의 다양성, 성경 해석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도 내 해석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가, 그걸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돋보려면은 그렇게 해석 안 하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에 내 마음이 많은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언제든지 간에 복음에서 말씀에 벗어나가 내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충동한다는 거예요. 늘 내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아시든 복음을 아시든 자기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심을 하지를 마세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평생토록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저에게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평생토록 복음이라고 설교해놓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은 예? 이게 안 맞죠? 말은 복음이라고 해놓고 복음을 설교해놓고 자기는 그 복음의 길을 안 가는 거죠. 그런 사태가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경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안다는 게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아니란 것이죠. 진짜 아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누구라도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고생을 했어도 물은 마음껏 먹었을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그러니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준다. 그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라면 왜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까? 왜 않게 하면 안 되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하심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랄지 또는 하나님의 목적이랄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걸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자를 끌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편함을 위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은 몽땅 다 방향이 잘못된 해석이다. 그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한 다음에 시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 지키면은 애굽 사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내려야 될 그 질병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건 열 재앙 때 있었던 질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어나가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또한 애굽 사람과 다르지가 않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 16장 뒤에 16장 19절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아침까지 거둔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먹으라 하겠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기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남겨두었습니다. 행여 다음날 거두지를 못하고 불안감이 있었겠죠. 매일 거두게 하겠다는 그 말을 못 믿는 것이에요. 남겨둔 것이죠. 또 뒤에 16장 26절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27절 보면은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가요. 골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망한 게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이.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거두러 간 것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습성이 애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너희나 똑같다.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도 애굽 같은 질병으로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나 한다면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갚지를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일하는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를 거치면서 고기 먹고 만나 먹고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받을 당연한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은혜다. 자, 그렇게 오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취지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존나 나쁘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먼저 자기 주제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있다고 인간들이야 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한 게 됩니까? 통과 못하면 질병 내리겠다겠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이라면은 이스라엘 통과할 만큼의 문제를 내시고 통과하면 큰 상을 줄게. 그래야 그들 위한 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의 생각이고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제 파악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약속의 땅에서 자자손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알았을 때에. 은혜를 얘기하면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은혜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 난 아는데. 근데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사흘길을 물 없는 곳으로 다녀도 원망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애굽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질병으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안담, 그렇게 자기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당연한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뭔가 받았을 때 그게 좋아가지고 은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있던 게 사라지거나 받지를 못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아까 말 죄병이라고 할까요? 그 병에 걸려 있는 거 그것이. 그렇게 따져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너희는 은혜를 알지 못한 존재야. 그 실체를

너희는 이임을 마실 자격도 없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로 끌려다니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다. 그게 계속 드러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 병입니다. 나밖에 모른다. 이게 병이에요. 이건 약도 없고 치료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인간이 나밖에 모를 때에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도 무시하고 살아가다는 얘기죠. 그 길의 끝이 뭡니까? 그 멸망, 그게 지옥 아닙니까? 멸망이죠. 이걸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결국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치료받아 봐야 은혜를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몸 치료받고 지옥 가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옥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막 협박한다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실이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취지는 그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근데 난 은혜를 알고 있는데 이래 여겨버리니까 은혜 얘기하면은 뭔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그런 길로 끌려가시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왜 믿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막 튀어나올 때에 아, 내가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간파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러다가 어떤 문제 해결되죠? 그럼 아이고 좋아라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래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복을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끌고 가시고 문제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네가 은혜를 아느냐?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아느냐? 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런 치료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치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는 육신을 치료하는 것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병을 나은 것을 자랑해라. 그것이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이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병 걸린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뜻이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그 치료는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예수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막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힐링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막 이 방금 많이 나온다 헬 뭐 내 힐링을 위해 찾아왔는데. 재미없는 예수 이야기 왜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요,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긴 그렇고 드물어요. 참 찾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내게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들으랍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 만나고 밥 먹고 뭐 재밌게 이야기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교회 갔다 왔다 목적 달성했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든 말든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에는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와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보인다면 저는 정말 감지덕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심령으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병, 우리의 병을 아신다면 또 그 병이 나를 사망으로 끌어간다 이걸 아신다면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내 손으로 행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일 너무 거기에 취하고 세상에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병들었다 이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 병을 몰라요. 그 병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병을 모른다는 것이 마치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퍼져가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 그거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내 주제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 늘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든 자임을 보게 되고 나의 치료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원하시고 그런 복 가운데에서 주를 만나시고 주를 만나실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동정적이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데요. 여러분들의 자식에 대한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녀가 흘리는 코는 불결하고 내 자녀가 흘리는 것은 귀엽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녀가 집안에서 뛰어놀면 씩씩하게 보이고 남의 자녀가 뛰어놀면 예의 없게 보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내 자신의 단점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4번째 시간.

0: 자발적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은 숭실대학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도미노처럼 다른 학교로 전이되진다. 97명의 감리교 사역자들이 참석했던 신학회와 여자 성경학교 그리고 평양 신학교회까지 이어진다.
1: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은 평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간에는 평양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철저히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부흥운동은 장로교만의 운동이 아니었고 감리교를 포함한 초교파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다른 지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학교들의 힘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장로교와 감리교 학생들은 지역을 다니며 계몽운동을 할 때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교에 자발적으로 은혜운동을 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신학교는 아주 특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자, 다들 모였습니까? 그간 잘들 지내셨지요?
1: 다들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무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 어디란 일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0: 뭐 다름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개강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해서요. 숭실도 이번 학기 개강과 동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명색이 우리 평양신학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 아, 고럼 고럼. 내래고 숭실에서 은혜가 쏟아졌다는 소리를 듣고서리 이 마음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디 않았겠어. 우리도 기록해 하자오요.
1: 아, 우리가 이번 일을 주도를 하자 이겁니까? 가을이면 졸업을 할 사람들인데?
2: 가을에 졸업하고 안수받을 사람들은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아닙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요.
0: 오, 그건 양존백 전도사 말이 맞습니다. 나도 졸업을 조용히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숭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1: 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 그러시다면은 지난번 장대연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리 이거의 교회야말로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름을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을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 저 거저고 학교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1: 아, 그래요.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까네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여러분과 뜻을 모은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뜻을 모았으니까 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0: 길선주 장로님, 어서 오세요.
1: 아, 목사님, 저 학생이라고 하시라요. 뭐 학생 보고 장로가 뭡니까?
0: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장로님을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1: 아이고, 또 그러시는구만요.
0: 미안합니다. 길선주 학생, 어쩐 일입니까? 아직 개강을 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학교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십니까?
1: 목사님, 이번 학기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학기인데 개강을 앞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아, 그 말씀...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기 개강에 맞춰서 사경회를 열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2: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본 성령의 바람은 평양 신학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평양 신학교회 집회는 여느 다른 곳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었습니다. 백낙준 박사는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집회를 목회자가 될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죄를 불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은혜를 사모했을까요? 장대현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학교에서 다시 성령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 성숙이란 것에 있었습니다.
0: 아니... 지난번 장대원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다시 성령 집회를 한다니요?
1: 교회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0: 교회의 미래라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1: 목사님, 장대원 교회에서의 성령 운동은 교회가 아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는 학우들로 이 나라 대한의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목사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책임질 예비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젠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24시간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들과 성경적인 기독교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성경이나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2주의 좋은 소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들과 저희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 듣기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3: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서고와 아둘람과 가도와 마레사와 집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폐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제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3: 제12장.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훕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물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밤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하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 인용한 것이라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장애인 자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도둑질한 자녀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민수기서로 모시겠는데 오늘 민수기서 아마도 이제 마지막 번, 아마 26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33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훼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여러분, 회의론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주께서 불순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거민을 싹 쓸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사람들은 그 땅의 거민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지 어찌 그들을 몰아내라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느냐. 뭐 더 나가서는 뭐 집어치워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뭐 신학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적어도 교부시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우리 흔히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또 회의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신학의 꽃을 지금 피우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이라든가 뭐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의론자 가운데 많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자들도 역시 과거 인디언들에게 백인들이 강탈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인디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 저와 함께 이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보기를 원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도 다

그들의 생활과 종교는 난잡한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는 성병이 만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회가 문란하고 난잡해질수록 성범죄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들 여기고 있다고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연병같이 번지는 그 위험한 성병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옮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가난에서 판쳤던 질병들이 발흥할 그런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경건주의 해석가들의 그 지적도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어보게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앞으로도 가나안은 늘 긴장감과 전운이 감돌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은 전략적 분쟁 지역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가 그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은 인구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행한 더러운 질병은 사방 각처로 손쉽게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새로운 거주자들이 차지하게 하셨던 거죠. 가나안 족속들은 주님의 소유된 땅을 훼손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부터 온 인류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저희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혹여 질문들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을 두면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33장을 정리하고 34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34장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번 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의 크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로 삼게 하신 사실이 이 34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좀 보실까요?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남쪽 경계를 일러주시는데 3절입니다.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 주께서 서편 경계를 지적을 해주시는데 6절입니다.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쪽은 어떤가요? 7절로 9절을 보시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스불론을 지나 하사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그 다음에 동쪽은 어떠냐면 10절로 12절까지 보면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땅의 분배를 책임진 자들을 지파들 가운데 세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보면 조리라고 해요.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의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가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담당하게 될 각 족장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되리라고 봐요.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지 않는 것뿐인데요.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봐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이 34장의 결론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이제 찬양 나누도록 하는데 2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는데 35장의 총 주제를 본다면 레위인에게 돌려진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을 대신하여서 취해진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은 대신에 거할 성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레위인들에게 준 성들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인데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용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목장지대인 들판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천 규빗이라. 레위인에게 할당된 도성은 모두 48개였다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그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그랬습니다. 레위는 요단 동편에 도피성 세 개를 그리고 서편에 세 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군중들의 아마도 그 충동적인 징벌이 있잖아요. 또 사사로운 복수 또는 피해자 가족이 충동적으로 휘둘러대는 뭐 있잖아요. 뭐 칼이라든가 그래서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도피성이 했고 훗날 이 제도가 사실은 악용이 되어지죠. 24절 25절 봐보세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의로 죽이면 안 돼요. 고의는 이게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 있잖아요. 예, 무서운 겁니다. 3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5장 34절 네, 35절 보죠.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으로 가보면 총 주제가 땅을 상속하는 그 법, 그러니까 상속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그 상속법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그 상속이 되는 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세상의 그 교훈과 가르침, 그 깨닫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먼저 갔는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장을 보면 요셉 가문에 속한 족장들이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그 다섯 명의 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파의 남자와,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슬로브아스의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그런 개연성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상속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가 많이 생길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 여쭙는 내용이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되게끔 보려고 그럽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분명한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 할당된 땅은 절대로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정된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그동안 저당 잡아두었던 모든 땅을 그 원래 소유주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제정해 주신 놀라운 토지 분배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민수기 36장 1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공식 사역의 종결이기도 하고요. 신명기를 보면 그 뒤로 모세가 개인적인 사역을 계속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계략적이나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실패, 반역, 불평, 그리고 탄식, 이 탄식에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꼭 알아야만 하는 소중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귀한 약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수기서를 26번째 시간으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을 신약성경으로 모실게요. 요한복음. 참 요한복음도 우리 가운데 귀한 성경이거든요. 1장에서 21장까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가 그 시대적 상황에 영적인 교훈으로 던져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또 누가복음 18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 소경도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여인이 체험한 그것도 놀라운 참 축복의 은혜지만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별로 감사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가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는 말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몰랐어요. 혹시 우리들은 그 아홉 명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온전케 해 주셨는데 그 사건을 놓고 아주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 예수님께서 그날 설교했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그날 그 회당장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책임맡고 있는 이 회당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론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얘야 너 아빠가 잠깐 어디 갔다 올 동안에 너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은 그 꼼짝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른 데 가지 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뭐 코가 나는데 코도 풀지 말라. 뭐 머리는 가려는데 머리도 긁지 마라. 그게 아니거든요. 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니 돈을 동냥하면 돈 1,000원짜리 하나 준다든가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딴 데 가지 마라. 너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라. 그 말로 우리가 너 꼼짝없이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하여간에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좋은 일도 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회당장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으니까 당신들 병 고치고 싶으면은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침 받지 말고 6일 동안에 와서 당신들 병 고침을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잘못을 했다가면 예수님이 잘못을 한 것이지. 뭐 그건 사람이 뭐 잘못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딱 이야기할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앉아있던 그 회중들을 향해서 당신들 올려면은 6일 동안 와서 병고침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6일 동안에 오면은 병을 누가 고쳐주는데요? 자기가 고쳐줄 거예요? 회장장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항상 거기만 계십니까? 다른 회당으로 가시고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셔야지. 예수님 항상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회당장은 하여간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 한마디 하시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 회당장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위선, 외식, 가시,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이 회당장과 또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네 집에 소가 목말라 하면은, 안식일이라도 외양간에서 끌어내가지고, 시내가까지 가가지고 물먹여 줍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자기 아들이나 자기 집 소가 물에 빠지면은, 뭐 하다 보면 실수로 물에 빠질 수도 있겠죠. 안식일날. 그러면 이 회당장과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꺼내겠습니까? 안 꺼내겠습니까? 꺼내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5절 6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살려줘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온전케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해요? 물에 빠진 소 건져주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일이에요? 두 말할 필요가 없죠. 누군 제가 바보죠. 예, 후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단에게 얽매인 그 사람을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옳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참 불구의 몸을 가졌던 이 여인도 불쌍하지만 이 회당장이 참 불쌍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자기가 지켜온 어떤 전통,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보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난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회당장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주지만 세례를 고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저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아는 목사님들이라면 그분이 뭐 장로교 목사님이든지 감리교 목사님이든지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이다, 옳은 것이다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쉽게 침례로 바꾸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례주는 것이 전통이거든요. 전통. 그 교단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침례가 옳은 거는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를 못해요. 그 전통의 의미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치관이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들은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있지 않는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유교 사상, 제사 이런 것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거침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들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다 이런 유교 사상, 어떤 이 다음에 제사 지내주고 이거랑 다 관계된 거거든요. 그 유교라고 하는 어떤 전통, 제사문에 대한 이런 전통, 그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돈 그러면서 돈밖에 몰라요. 돈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의미 있는 일, 그런 거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 그저 쾌락밖에 몰라요. 놀고 먹고 즐기고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가자 그래도 노는 것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고요. 무신론주의자들, 그거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이거든요. 그게 딱 그냥 자기네들을 묶어놓고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에 얽매여가지고 죽어도 예수 안 믿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늘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습관에 얽매인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한지, 가정이 더 중요한지, 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가정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이거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얽매여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거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7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8절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 말은 그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다 하는 거지요. 근데 17절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겨자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겨자씨, 여러분 참 작은 씨거든요. 근데 이걸 땅에 심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와서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새까지 깃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한 비유는 누룩 이야기입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밀가루 반죽을 엄청 크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확장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얼마나 그 시작이 초라했습니까? 예수님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어부 출신 제자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확산될 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장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도 그 일에 아마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했겠죠. 내가 어느 날 회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케 되었다. 내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아마 이 여자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체험했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군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서 정말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다른 방송과는 달리 전혀 광고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찬양과 말씀만을 적절하게 사용하므로 청취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업적인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찬양에 은혜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방송 원칙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르고자 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BBN의 이 엄선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저것만 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볼 때에 이걸 가르쳤거든요. 서기관들이 유대인을 가르쳐 주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악한 놈들하고 교만한 놈들은 완전 발바닥에 죄가 될 것이다. 그럼 악한 자가 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그 놈들은 발바닥에 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올 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그들이 그 산 위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명하셨을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을 지금 목격했잖아요. 영광의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임을. 특히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려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희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한 거 못 봤지? 나 베드로야, 베드로. 나 야고보야, 나 요한이야.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니? 못 봤지? 우리는 봤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명만 증인이 돼도 법정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속이 불에 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봉사를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한 자들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봉사를 말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세울 거예요? 죽지 않는 메시아로 세울 거예요.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제들 묻죠.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엘리야를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킬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회복시킬 일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할 일이 뭘까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4장 1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성경봤자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는 자들의 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오시면요? 특별한 한 날이 임할 때, 즉 메시아 오시는 그 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4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들은 막연하게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다렸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몇백 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말라기 성경도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은 메시아 오시는 날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럼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이에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뭐 해줄 것이라고요? 구원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뭘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으실 것이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그 교만한 놈들, 나라가 크고 강하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옛날 같으면 아수로 바빌론 같은 나라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밟아서 그들은 우리 발 앞에 발바닥에 발밑에 재같이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고요? 영광을 얻고 이 메시아를 문자 들어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이루어준다고요? 교만하고 율법도 모르는 그 나쁜 놈들, 이방인들,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나쁜 놈들은 발로 밟아버릴 것이고 우리는 영광교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할 때에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요? 나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도 세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십자가 보험만 전한다고, 그 십자가 보험만 전한다는 곳에서는 저것만 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볼 때에 이걸 가르쳤거든요. 서기관들이 유대인에 가르쳐 주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악한 놈들하고 교만한 놈들은 완전 발바닥에 죄가 될 것이다. 그럼 악한 자가 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그 놈들은 발바닥에 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뭘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어제 세 분의 손님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려서 그 안식교에 나갔대요. 안식교에 가니까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꽁치도 먹지 말라. 왜요? 비늘이 없거든요. 오징어도 먹지 말라.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이 안 된다 그 말씀도 하신다. 어르신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나는 심판 안 받고 구원 받고 싶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죠? 그런데 이 넓은 게 온다고 그런 구원 자동으로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외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 호렙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호렙 같이 말하는데 거기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뭘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산 위에서 산 아래 올 때 들고 온 그 율법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율법 또다시 주셨잖아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데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하리니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지.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누구를 예언하고 끝내는 거예요? 메시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메시아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다. 그럼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킬 건데, 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하리라. 이게 성경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가끔씩 유대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사람들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자,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 수 없는 메시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회개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을 사람들은 엘리야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거든요. 구약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 온다 하지 말고 요한이 온다 하면 좀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려는데 요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로 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혹 요한을 엘리야로 봤다 할지라도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누구를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이, 율법받은 유대인들이 혈과 육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못 알아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 나를 중심한 메시아 사상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에서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구약 보세요. 모세 이야기와 말라기스 엘리야 이야기하면 이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0절. 그러함에도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제자들이 물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죠. 메시아를 400년 기다렸어요. 물론 구에서 오래 기다렸지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을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 나쁜 놈들은 발로 밟아버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뭐로 대우했다고요? 임의대로. 엘리야를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베임 당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고 나서 큰 소리 쳤습니다. 이제 메시아 왔다. 넌 끝났다. 넌 다 죽었다. 회개하라. 제사장 너희들 회개하라 이놈들아. 서기관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지금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내 뒤에 바로 오셨다. 지금 타작마당에 타작하신다. 알고 뭐 곳간에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세요. 그분이 내 뒤에 오셨다. 회개하라. 그런데 누구까지 큰소리 칩니까? 헤롯, 너 회개해. 넌 나쁜 짓 했잖아. 너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너 회개해. 신격이 나서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은 목 잘라 죽였잖아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요한을 죽였듯이 인자도 나도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왜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문자대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을 바로 해야죠. 메시아가 오면. 율법 지킨 자는 구원해주고 안 지킨 놈들은 발로 밟아버리는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 못해서 세례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세례요한조차도 생각을 못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나다 이 말 하지 말라. 13절.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근데 이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성령님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온다면 죽지 않고 엘리야가 갔으니까 그 엘리야가 정말로 다시 와서 회개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전에 엘리야 그 엘리야 맞네? 구약에 엘리야가 진짜로 나타나서 변화세대에서 나타나듯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영광교회에 나타나서 너그 회개하라 메시아 온다라고 해서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엘리야가 아니고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엘리야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보내면 되는데 왜 이름도 엘리야 세 글자인데 요한 그건 두 글자잖아요. 이름도 틀리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측한 엘리야, 유대인들이 예측한 메시아의 길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엘리야 올 거야. 야, 이 사람이 엘리야일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고 했지.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예측해서 찾아가는 그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위와 산 아래 나눠진 거예요. 산 위에 못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다 죽어요. 짐승조차도 침을 당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돌판이 깨어지듯이 산에서 내려온 분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자기 배에서는 건져내는 이 일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 위로 다 죽어요. 돌판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누가 원할까요? 이 메시아를 과연 누가 원할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 내가 왜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인지 드러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이분이 엘리야일 거야 이분이 세례요한일 거야 찾아 나서는 거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믿으라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적 그리스도예요. 가장 그리스도 뭐 적 그리스도니까 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요 가장 비슷한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표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물까지 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같이 겸손으로 무장하고 친절로 옷을 입고 정말 성경도 너무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속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골방에도 하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데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 아 어떤 예측하는 엘리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고 믿는 거네요. 자 그래서 누가 보면 한 것 더 보십시다. 예.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왜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지 누가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감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승리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있음이라 말라기 4장에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한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열두 반차를 따라 제사의 직무를 하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 담당하는 사람이 사가랴예요. 엘리사벳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줘요. 계시죠.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엘리야라 하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너희가 예측하여 엘리야 찾아서 믿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여기에 진리다, 여기에 생명이다 찾아가면 스스로 찾아가면 그것은 미끌려져요.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성경을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누가 보면 그렇게 놓고요. 마태복음 아까 한 번 더 봅시다. 17장, 예, 17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내가 말하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데요, 예수님. 아니, 엘리야는 엘리야고 요한은 요한이잖아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안 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카랴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따지고 싶죠? 아, 이런 믿음이 져서 안 따지고 싶은 모양이네요. 정말 한국 사람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잘 믿어서 문제라. 아, 따질 것은 안 따지고, 안 따질 것은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정말 따져봐야 될 것은 안 따지고, 따지지 않아야 될 것은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이 야는 요한인데요.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 피로 인하여 너는 내 의인이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 죄인인데요. 나 내 피가 너를 깨끗하게 다. 아닙니다. 나는 그 피 말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너 의인이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뻔뻔해요 그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양심 고운 사람은 가룟유다 자살했어요. 베드로는요 양심도 없어요.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해놓고는요 뻣뻣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따라갔는 이 바보 같은 베드로잖아요. 양심 고운 세례 가룟유다 자살했습니다. 베드로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상처에서 벗어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의 그 인과율의 체제로 성경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도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기 나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전부 마귀한테 몸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우리 마귀가 심어져 우리의 선악체계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요한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 말씀이요. 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문맥 뒤에 글자 뒤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내가 너를 말해. 에고 에미. 내가 그다만 내가 그다. 내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하신 친절찬 그 말씀이 말씀하는데 모세의 그네보다 더 높으시잖아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높으시므로 내가 그다. 내가 말한데 너 의인이야.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요구 안 합니다. 자 누가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세요. 천사가 요한을 보고 뭐래요? 누구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선언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고 낙타 털을 쓸고 석천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삶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사가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자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사장 경건한 제사장도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사가랴가 막 지체하니까 야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놀랐죠. 근데 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짓자고 해요? 사가랴로 짓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알았겠죠. 남편을 통해서 알았겠죠. 뭐 글로 써줬든지. 그러니까 아내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 이름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사가랴가 형용하죠. 말을 못하니까. 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그때 시가 풀려져요. 놀랐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에게 계시려고.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라고. 왜요? 지금 사가랴에게 예언한 이 천사의 말이 엘리야의 일을 요한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러면 엘리야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 구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거 지난주에 본 기록은 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이라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캄캄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뭘 봤다 들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에서 샛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교회 성장에 사묵든지 성경을 가지고 목사의 비전에 사묵든지 하면 그 전부 사소로이 푼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십자가로 완성하셨는지 그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을 사소로이 푼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죽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졌다면 지금 우리는 산위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에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산 아래 가면 어째요? 남편이 혼자 오신 부인이 있다면 남편이 와 빨리 밥 안 해주노? 어디 갔다가 이래 늦가 오노? 남편이 중하나? 예수가 중하나? 막 이렇게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조금만 기다려 빨리 밥 차려드릴게. 이렇게 하셔야 산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하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 열심히 일주일 또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산 위에서 주님 만나고 그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원고를.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믿는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산 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거 끝에 찬송하겠습니다만은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찬송하는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다는 개념의 예배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갖춰도 주님이 안 만나서 그런 건 허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장차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제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죠? 보고 믿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이에요? 산 위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 산 위의 시간이 좋아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오고 싶지만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요? 산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산 아래서 살아야 돼요. 산 아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산 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는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에는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 영원한 산 위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산 위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그 놀라운 주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땅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 정말로 다시는 산 아래 내려갈 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물이 아니라 비눗물에 담가둔다면 그 물고기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영혼은 병들고 시들어 죽을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중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영감 있는 예배, 목장을 통한 교제, 교육을 통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비전 있는 교회로서 꿈과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옆 사람에게 건넬 인사말은 거기 같이 가입니다.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거기 같이 가. 어디를 같이 가자는 말인지. 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또 예수님의 기도, 가르치신 기도시죠. 또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파워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파워풀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페이스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워풀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에 faithful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와 또 매칭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니까 또 그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굵직굵직한 제목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섬세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마음론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좀 디테일하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기도했던 바울과 달리 예수님은 좀 더 스케일이 크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들어낸 내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내 제자들이라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도 어떨 때 이 사람 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키워낸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더 있지 이제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사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공생애 기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으니 그들이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지만 그래도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예수님이 앞으로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그냥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결론으로 너무 빨리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앞에서 지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야훼 카도시, 형용사예요. 카도시. 나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 메카드시켐. 저하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예.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기억력이 조금 모질하신 분들입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이름에 그 여호와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서 이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예. 공동체 안에 하나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미. 이 제자들이, 이 제자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함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인데, 여기 악은 악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실제 원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 실제로는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악한 자에게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 말은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건데 사탄, 악한 자, 사탄이 예, 이거를 공격한단 말이죠. 공격하니까 예,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사탄은 공격해서 그거를 분열시키려고 만드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그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앞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동성애를 딱 이야기하면 딱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는 남자이게, 여자는 여자이게 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구별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이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보면 세상은 항상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니 교회조차도 세상에 이러한 미움 받느니 서로 좋자고 우리도 동성애를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누자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 어떤 면에서? 예,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제가 한 예로 들은 것이지만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예,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사탄과 아주 맞서 싸우는 거지 누구 좋다고 우리도 그냥 그것은 이제 좋아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러한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 된다면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드 시켐,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 그 다음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한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뒤에 13절에서 Rejoice, Joy, 기쁨의 카드를 꺼내시는 예수님. 좀 특이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의 카드를 꺼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신 다음은 잡혀가셔서 무진장 고문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그 고난을 겪게 되실 예수님인데 어떻게 여기서 내 기쁨이란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왜 예수님은 고난 직전에 계시면서도 감출 수 없는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걸까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살아가야 할 그 세상,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다분히 슬픈 세상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이 세상은 결국은 슬픈 세상,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더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사탄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면서 기쁨을 잃을까봐, 기쁨을 잃을까봐 예수님이 기쁨의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쁨이 없으면 거룩함이 거북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거룩함과 기쁨은 가치가. 거룩한 공동체와 기쁨의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거룩함과 기쁨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거룩, 기쁨, 같이 가. 그죠? 그래서 거기 같이 가. 이렇게 내가 말한 건데. 일부 때도 말했더니 완전 썰렁하더라고. 와. 아직도 뭔 말 하는지 모르시겠죠. 기쁨을 잃을까 봐서 제자들이 거룩함만이 아니라 내 기쁨도 가지고, 그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니까
예, 충만한 증거는 차고 넘쳐야지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계속 기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은 어떻게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내가 내 기쁨도 나 안에서도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식은, 자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녀들이 기쁜 것을 보셨나요?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기쁜 자녀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내 기쁨은 순종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켜 순종하니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때 예수님의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샘솟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져야 하겠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가기에 바로 이 직전에서도 내 기쁨을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기쁨을 유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거기 같이 가 그러한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사람의 얼굴을 예, 한 번 더 쳐다보세요. 지금 기쁜 사람 인상이 많아요. 슬픈 사람 인상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주로 오셔서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의 인상, 예,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게 주로 아주 기쁘고 그러한 사람의 인상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아니면 쭈글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거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고 고난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뻐요. 그런가요? 예. 답은 그건데, 정말 답은 그건데, 제가 저 영어부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제가. 아이들한테. 예.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거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개그맨 김병조란 사람이 지구를 떠나거라. 뭐 지구를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하고 격리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격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눈 떠서 바로 마주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격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격리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룩한 웨이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거룩함을 그냥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 거룩한 공동체로 초청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그게 맞는 말이죠.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헤세드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으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삶을 사신다. 왜? 제자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처럼 우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으로 세상에 도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계속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묵상 세미나에 다 들어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몇 사람 사인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뿐이오니 이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소망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여러분이 말씀 묵상 세미나를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기도 응답이 될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에 제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중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허무할 뿐일 텐데요. 로마서 6장 23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진리,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인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리처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그들을 구해주시는 것에 대해 조건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복무했던 이 남자 역시 전투 중에 죽음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1: 야, 디. 넌 군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2: 땅콩 팔았어. 사람들이 군대에 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땅콩을 보내거든.
1: 예전엔 땅콩을 공급하다가 지금은 우리 전함의 식량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거네.
2: 그렇지. 그런데 내 생각엔 곧 우리 머리 위로도 땅콩이 날아다닐 것 같은데.
1: 아, 가미가제들?
2: 여기가 바로 물자를 수송하는 항구라는 걸 놈들이 알고 있거든.
1: 그놈들은 거물들을 뒤쫓기도 바쁠 거야. 그리고 우리처럼 조물에게 배들은 자살 조종사들이 볼 수도 없을 거야.
3: 저봐! 놈들이 오고 있어!
4: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
2: 나 정말 기도할 거야. 믿어도 돼.
0: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리처드 프란치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 간증입니다.
5: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린 시절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건을 훔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깨워서 친구의 돼지 저금통을 털어 과자를 사 먹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동전을 가지고 몰래 사탕을 사기도 했답니다. 또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서 동전을 훔치는 등 저에겐 죄악된 습관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11살 때 지역 교회들 중에 한 곳에서 이웃을 위한 성경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와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 얘들아, 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배웠지? 너희들이 잘 배웠는지 한번 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리차드, 선생님에게 이 구절에 나오는 양들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니?
7: 아니요, 어제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건 아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6: 그래,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우리는 양들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문이란다. 이해가 되니? 근데 사탄은 도적이야.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멋진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한단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쁜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성경에선 이런 일들을 죄라고 부른단다.
7: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제 나쁜 습관들에 대해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죄인가요?
6: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 안전한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 문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기 원하니?
8: 네, 네 선생님.
5: 그날 저와 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리 많이 성장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은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해져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군에 입대해 태평양에 배치를 받았고 우리가 탄 작은 연락선은 큰 전함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가 가미가제 공습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2: 다시 집에 돌아오니 정말 좋아요.
0: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2: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때도 있었거든요.
8: 우린 그저 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0: 이제 대학에 갈 거지, 딕?
2: 아니요. 전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황야로 나가보고 싶어요. 어쩌면 저 산림화재 감시원 자리를 지원할지도 몰라요.
0: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니?
2: 아,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돈은 얼마 못 받지만 재밌어 보여요.
0: 아이다호까지는 어떻게 갈 건데?
2: 그건 제가 이미 다 처리해놨죠. 이삿짐 회사 기사랑 같이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0: 딕, 나랑 같이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2: 아유, 하지만 어머니.
0: 아유, 나에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5: 하나님께서는 아이다호로 가는 문을 닫으시고 대신 버스와 트럭을 제조하는 공장의 자리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저녁 시간을 내어 인명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던 중 그해 8월에 펜실베니아에서 열리는 성경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휴게실에 타코 라켓을 들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2: 제가 다음 타코를 같이 쳐도 될까요?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으세요?
9: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는데요?
2: 잘 됐네요. 같이 게임해요.
5: 그렇게 해서 저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다음해 여름, 제가 여름 캠프에서 인명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휴가를 내어 찾아왔지요. 주일 오후에 우리는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9: 딕, 형제는 하느님께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2: 글쎄요, 그보다는 전쟁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때는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기도했었거든요.
9: 그러고 보니 인명구조대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네요.
2: 여긴 아버지가 원하신 곳이에요. 보수는 많지 않지만 스태프들이 모두 신학대학원과 성서대학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9: 나도 성서대학에 가고 싶어요.
2: 우리 부모님도 내가 성서대학에 가도록 기도 중이세요.
9: 형제는 확신이 없어요?
2: 아직은 없어요. 인격적 전도에 마음이 많이 끌리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9: 언제 구원받았어요?
2: 11살 여름 캠프에서요. 상담자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 생각엔 영적 전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진.
9: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자매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네요.
9: 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거든요.
2: 전요, 늘 독서가 어렵고 암기하는 게 힘들어요.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성서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9: 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
2: 그렇죠. 하지만 행동으로도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어요.
9: 난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2: 자매는 나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에요.
5: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델라웨어에 있는 성서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외워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룹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6: 저기 몇 사람이 오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자. 저기요, 안녕하세요.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형제님들께 친형제보다 더 친밀한 한 친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형제님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성경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각자가 말이죠. 형제님들은 아마도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자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5: 1948년 6월 저는 진과 결혼을 했고 같은 해 7월 시카고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 복음 전도를 전공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 두 사람 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일터에 가기 위해 열악한 동네를 계속 지나야 했습니다.
2: 나중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9: 맞아요. 선교사들이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2: 하지만 난 어디든 갈 준비돼 있어요. 단 랭귀지 스쿨만은 빼고요. 난 언어를 배우는데 별로 소질이 없어요.
9: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딕.
5: 얼마 후에 우리는 멕시코에 사는 인디언에게 가는 선교사로서 허가를 받아 멕시코 남동부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며 1년을 지낸 뒤 선교회에서는 우리를 다시 고산지대로 보냈는데 저는 언어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곳 주민들이 각기 다른 사투리로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인은 아주 능숙하게 잘 해냈습니다.
9: 나 오늘 원주민 의사와 간호 선교사랑 같이 다른 마을에 다녀올 거예요.
2: 멋진데요. 무슨 일을 하게요?
9: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약품을 주고 주사를 놓아주는 일이요.
2: 잘 다녀왔어요?
9: 조심해요. 나 발이 지금 욱신욱신 쑤셔요. 언덕을 많이 오르내렸거든요. 하지만 사역은 멋졌어요. 그 어린이들을 돕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해요.
2: 내가 그 지방 사투리를 배울 수 있다면 나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5: 2년이 지나자 우리는 그 마을의 생활 방식에 아주 익숙해졌지만 제 언어 실력은 여전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텍사스 에딘버러에 사는 랭귀지 스쿨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성경 공부의 집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때 그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답니다.
10: 성경 공부의 집이라. 재밌을 것 같구나, 딕.
2: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거든요, 아버지.
10: 그런데 너 전화 복음 전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2: 아니요. 그게 뭔데요?
10: 내가 널 그 사역의 설립자에게 소개시켜줄게. 그 사람은 어린이들을 위해 약 2분 길이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테이프에 녹음하고 있거든.
2: 아이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라디오로요?
10: 아니, 전화로. 그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번호를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면 미리 녹음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2: 그럼 저희도 영어나 스페인어 메시지를 녹음하면 되겠네요. 야, 이거 빨리 진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요?
5: 우리는 전화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고 매달 4개의 테이프를 녹음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만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통에 꼼짝없이 매달려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국에서 자동전화 응답장치를 임대했고 지는 그곳으로 어린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녹음했지요.
9: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으셔야 해요. 그분은 어린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소망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딕, 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책을 쓰고 싶어요.
2: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으면 그렇게 해요.
9: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어요.
2: 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요금을 꾸준히 낼 형편이 못 돼요.
9: 알아요, 여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2: 그렇긴 하죠. 지나온 7년도 정말 멋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직장을 구해야겠어요.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사에 지원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9: 나도요. 책은 남는 시간 틈틈이 쓰면 되니까요.
5: 우리는 둘 다 임시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당시 진은 당뇨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9: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여보?
2: 응? 응, 할 수 있는.
9: 잘 못 보겠어요.
2: 나한테 잘 보이는데. 당신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9: 사실은 그래요. 리차드, 어쩌면 나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2: 아니, 뭐야? 그럼 빨리 안과 의사에게 가야지.
9: 여보, 나 무서워요.
2: 두려워 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
5: 지는 양쪽 눈에 각막 이식이 필요했고 1년 반 동안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회복된 후 우리는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는 그곳 대학교에서 캠퍼스 소속 의사들을 위한 행정비서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대학 보수설비과에서 일하게 됐죠. 그 후로도 아내는 청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자들과 성경 교재들을 꾸준히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당뇨병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도 은퇴를 했지요.
9: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딕.
5: 이제는 속도를 줄일 때예요, 진.
9: 하지만 새로운 길이 있을지 몰라요.
5: 어떡해요?
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집을 주셨잖아요. 여기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5: 당신이 좋다면 우리 자고를 사용해도 좋아요.
9: 난 좋아요. 그냥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줄 공간이면 충분해요.
5: 남자애들은 손으로 작업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구부러진 못들을 똑바로 펴는 법을 가르쳐줄게요.
9: 그 일은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 데 좋은 예가 될 거예요.
5: 우리 그 장소를 열린문 작업장이라고 부릅시다.
9: 나도 각종 수공예와 게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여보.
5: 우리 어서 시작합시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친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지만 곧 우리의 집 앞 차로엔 아이들이 주차한 자전거가 들어차고 차고엔 어린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일종의 청소년 제작실이었죠. 그러나 몇 년 후 진의 병세가 심히 악화되었고 어느 날 아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의 골반에 금이 갔대요.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지도 몰라요.
11: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겠네요.
5: 울지 말아요. 여보, 당신은 여전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제 소중한 아내 진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공예 사업을 번창케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집어야 걸을 수 있는 80대 노인이지만 지금도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학생이며 또한 어린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임에 감사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에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정운석, 이명수,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부풀려진 진화연도에 따르면 달의 나이는 45억 년이 됩니다. 바위가 많은 달 표면으로 밀어볼 때 15억 년 동안 지질학적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5억 년 이후 30억 년 동안은 매우 안정적이었거나 죽어 있었다는 말이 되죠. 정말 그렇게 오래됐다면 말입니다. 20세기 전반에는 달에서 세계의 변화, 밝은 점, 안개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달이 지질학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기에 너무 오래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목격들은 묵살됐죠. 그러나 달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이 목격돼서 1968년에는 나사가 달 활동의 연대기적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787년에 유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달에서 화산 폭발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허셜은 세 개의 화산을 찾아냈는데요. 폭발 후 발광 물질이 이틀 동안 분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던 아리스타쿠스 지역은 이미 화산 활동이 300번이나 넘게 관찰된 장소죠. 이런 관찰 결과는 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되며 성경의 내용과도 잘 맞는 결과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의 민족적, 역사적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이자 대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선지자는 또 없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중에서 최고로 생각했으며 예수님도 역시 높이 평가한 인물인 모세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위대한 구약의 인물인 모세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던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지 않겠습니까?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자, 네 번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탄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준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은 과연 누구인지. 자, 오늘 이사야 14장을 보셨죠? 자, 이사야 14장은 사탄이 지음받은 천사 중에 하나일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데, 그만 이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를 보좌를 높이고 겨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땅으로 쫓겨나서 타락한 사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제가 주보에 여덟 가지만 적어두었습니다. 지면을 좀 그래서 사탄의 이름들은 제가 오늘 열두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다, 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잠시 받은 존재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어떤 정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헤게모니, 어떤 지도력,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통치자는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들의 모든 총수는 사탄이다라는 것.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그를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담이 본래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다스리고 동물계, 식물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사탄에 의해서 그 권한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오늘 이사야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루시퍼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 한글에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번역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두 글자, 사탄의 진짜 이름, 타락한 천사의 이름은 헬렐입니다. 헬렐. 네, 헬렐입니다. 헬렐의 이름의 뜻은 오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말은 별입니다. 별. 그것도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계명성. 그래서 사탄의 진짜 이름은 히브리어로 헬렐입니다. 자, 그 의미는 빛나는 별, 아주 반짝이는 별.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별이 아니고요. 그의 이름을 별이라는 의미로 밝게 빛난다. 아침에 새벽별이다. 그래서 헬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탄의 이름은 큰 용이다. 용,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발음에서 드라콘에서 영어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드라콘. 그러니까 이 영어 발음은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탄의 이름은 그러니까 용입니다. 용. 드라콘.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는 용을 그렇게 숭상하고 모든 조각마다 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 참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는 옛 뱀, 큰 용. 왜 사탄은 용으로 하나님께서 드라콘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지어주셨고 왜 용으로 이렇게 나타났는지 전 모르겠어요. 의미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기 때문에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와 사탄을 유혹한 그래서 옛뱀, 큰뱀, 드라콘이라고 아마 이름을 성경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사탄의 이름은 또 아폴리온, 또 다른 헬라 이름으로는 아볼론 또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디아블로스 게임 하시는 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자체가 디몬입니다. 디아블로스, 사탄 이름이에요. 흉폭하고 죽이고 피 흘리는 것, 그게 바로 디아블로스예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 게임 가급적, 아니면 가급적이라는 말을 빼고 아예 오늘부로 그만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하게 악한 쪽으로 지혜로워요. 사탄의 이름으로 게임 이름도 만들었어요.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디몬, 이블. 여러분, 이블이라는 말에 D만 붙이면 데블이 됩니다. 데블, 디몬, 악마입니다. 마귀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영화 게임을,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정신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그 게임을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 표시에도 흉악해요. 삼각형 여섯 개가 들어있고 마귀, 이 염소뿔, 흉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게임 이름도 악마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귀와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 이름의 게임 하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Shut up. 끊으세요. 나오세요.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이름, 파괴자, 시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바알세붑, 파리의 대왕, 거짓의 아비. 여러분, 이 사탄의 이름만 보면 헬렐이라는 이름만 다 제외하면 모두 다 악마적인 이름이에요. 전부 다 좋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마귀, 파괴자, 시험하는 자, 큰 용, 옛 뱀, 하나같이, 하나같이 안 좋아요.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속은 흉악한 이리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자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디스트로이하는 디스트로이어, 멸망케 하는 자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이 정도로 사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흉악한지,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귀신을 직접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팔뚝을 잡고 느껴지도록 눈에 보이고 거울에 나타나고 아무도 없는 방에 또 다른 영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았다고 해요. 저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강아지에게 들어가서 강아지가 땅 속에 들어가고 이상한 발작하는 것도 저 보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당하는 복음의 사건, 복음서의 사건 읽어보셨죠? 귀신은 존재합니다. 자, 근데 관건은 이 귀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은요, 한국에 베레아, 이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초석, 얼마 전에 구속돼서 아마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단교회예요. 이 김기덕 목사는 마귀론이라는 책에서 상권 167쪽에서 203쪽에 보면 귀신들은 모두가 스스로 불신자의 죽은 영혼이다. 그리고 제명에 죽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들은 자기의 제명을 채울 때까지 세상에 귀신으로 돌아다니다가 수명이 채워지면 무주갱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기동 이단 목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귀신을 볼 때 여러분이 아는 친척,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악마들이 우리를 알고 사람들을 알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마귀,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의 장난이다, 그들의 소위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시고 내주하신다라고 믿으시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뭔가 태어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진정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대적하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미혹시키려고 나타나는 존재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권영철 집사님께서 기도한 기도가 참 보기도 했고 성경적인 기도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 악한 마귀들은, 사탄은 언제 붙들리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붙들려서 1000년 동안 땅속에 무적행에 갇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0년,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에는 다시는 악한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정부, 정당, 무슨 당,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불의가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천년의 왕국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보시면 천년 왕국 때는 백세 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는 정말로 살기 좋은 1000년의 왕국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의로운 나라 1000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도 미혹하고 유혹시킬 것이고 가끔가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가끔가다, 저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 앞서간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나타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심지어 똑같은 모습으로, 심지어 똑같은 목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앞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라, 혼령이 아니라 마귀들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소행이다라고 인식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탄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종말,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시면 사탄은 자기의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바울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리가 있다는 것 이해가 가세요? 사탄의 교리가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게 사탄의 교리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행위들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리우는 일을 한다라고 복음서의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오늘 듣고 계시는데 혹시 흥미롭고 재미있으신가요? 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판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기다릴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멘을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아멘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불신자들 특별히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염소로 비유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왼편에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 때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들은 신실한 주의 종들은 양들처럼 오른편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상징된 그리고 실제 사탄이 사용하는 심볼은요 염소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붉은 눈에 뿔이 왜 그렇게 사탄이 자기 심볼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명의 가수들 뭐죠? 남자 가수들 유명하잖아요. 네. 이 가수들 상징하는 앨범 자켓에 염소뿔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25장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염소들이 아니고요. 염소처럼 구원받지 않은 들이받고 거역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뿔로 들이받았던 이 악마들을 상징하는 염소들에게 이르기를 플러스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은 사탄과 악마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누가 들어간다고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아직까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가지도 않아요. 그 심판의 자리는 상급의 자리, 베마 심판대이지만 여기에 있는 심판의 자리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빨리 더 늦어지기 전에 임박한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마귀와 더불어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이 이제 끝마칠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 마귀와 사탄을 심판하는 그 모습, 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일전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성도 가운데는 그 말씀이 참 복되었다고 그러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간접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탄은 카운터핏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 그리고 마귀, 이 세 그룹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마귀, 짐승, 거짓 대언자.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악마를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지음받기 그 순간에 선한 천사로,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탄을 계획하거나 악마들을 계획하거나 프로그램 속에 넣고 너는 이렇게 되어서 온 세상을 미혹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사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악한 영들 붙잡아다가 당장 감옥 속에, 저 지옥 속에 멸망시키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귀 사탄 만들지 않으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불호수, 지옥을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심판의 장소는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신 놀라운 존재인 그 천사들, 특별히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악마들을, 마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무엇이라고요?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불호수,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를 마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도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생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더 늦어지기 전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두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도망갈 거예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할 때 언급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1도 추가된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대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간 게 2000년 2월 25일입니다. 아마 2000년 2월 마지막이거나 3월 초쯤, 어디쯤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 중국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순간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의식이 또렷이 돌아와서 일어나고 싶은데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뭐가 들린 건가요? 네? 잘 안 들려요. 가위가 들린 거예요. 저 의식 속에, 내가 가위 들렸구나. 아마 성장기에 가위 들려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똑같은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왜 못 움직이지? 일어나고 싶은데? 우리 부인 좀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줘. 물 좀 마시고 싶어. 부르고 싶어도 개미 소리 하나 지를 수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제 시야에 두 놈이 있었습니다. 이 두 놈이 누구냐면 악마였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뒤 꼬리를 한 전형적인 중국인의 모습. 근데 한 놈은 어깨 위에 이쪽에 앉았고 또 다른 한 놈은 이쪽에 앉아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히 악한 마귀의 짓이구나. 제가 뭐 했겠습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소리도 못 질러요. 근데 제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두 번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번의 외침이 있자마자 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중국에 갔던 이 악한 마귀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지만 이 악한 마귀들이 저를 실어서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을 때 사라진 이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에, 유사한 모습들에 처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 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시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혼령이 아니라 악마들의 소행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9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고난받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고난받는지 각양 다른 모양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사단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먹잇감이다. 저 사람은 대충 저런 사람이구나. 사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을 알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사탄은 분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지 다 알 겁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압니다. 오늘 이게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인격체가 세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인격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는지 어둠의 자녀가 됐는지 마귀를 쫓아다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마귀가 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인격체, 그 인격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미적대고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구원받아야 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미적대고 영접하기를 꺼려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읽은 말씀처럼 마귀와 사단이 떨어질 불호수에 영원히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탄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알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하신다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형벌받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구원받았다면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자원을 쏟아서 다시 임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침례 교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좌우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차 임하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속한 우리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멋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녀보았지만 거듭난 적이 없으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충세 목사님의 비전 라이프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에 정해놓고 사십니까? 우리들의 주소는 언제나 예수님 품 안에 정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소가 분명하면 그 앞에 문이 열려집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 가로막혀도 여호수아 앞에는 방해자가 될 수가 없고 주 안에 주소를 정해놓고 사는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모세의 손에 지팡이 지시하는 앞에서는 평탄한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 명령에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BBN 가족 여러분도 주소를 예수님 안에 정해놓고 사심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와 상급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 아,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자,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떤 친구는, 목사님 나는 빨리 마치고 가서 놀러 가고 싶어요.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어떤 친구는 아예 막, 자, 눈 뜨고 허리 쭉 펴고, 예, 나는 2박 3일 여행 가고,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대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신대요. 우리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6: 달라요.
5: 얼마나 달라요?
6: 아니요.
5: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요, 에이, 천국 그 눈에 안 보이는데요. 나는 지금 재미있게 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6: 이렇게 사는데 천국이 보고 싶어요.
5: 아, 두 가지 다 하고 싶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도 가고 싶어요. 자, 그
6: 사는데,
5: 이렇게 살긴 사는데
6: 살아서 천국을.
5: 아,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 살아서 천국 보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살아서 천국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천국 보여주고 있잖아. 아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8시 20분에 와서 아버지 출근을 한다라고 가지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문이 닫혀 있어. 그 2층에 세보레 자동차 가서 전화 빌려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엄마가 또 내한테 전화했어. 아직 아무도 안 왔대요. 아, 다음에는 너무 일찍 오시오. 그래, 지호야, 잠깐만. 잘, 천국을 보고 싶, 살아서 천국 보고 싶다 그랬지?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거든요. 그냥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천국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바울사도 왜 하느냐면,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보 복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 갔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 우리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 바울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누가 천국을 이야기해 주지? 지호야? 목사님이 내일 어디 간다? 비행기 타고서 멀리 가요. 그래서 월요일 가서 금요일 올 거거든요. 가서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잡힐 수도 있어요. 경찰이 거기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못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내, 다음 주부터 못, 안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억수로 고맙다 걱정하는 너. 다른 친구는 잡혀가든지 말든지 뭐 없으면 신나지 뭐. 아이고 뭐 설교도 안 듣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교회 함께 할 수 없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이 가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사고 나면 이제 뭐 바다에 펑 폭발하고 추락해가지고 목사님 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그럴 때에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여러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억지로 좀 듣는 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고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안 보이고 없어요?
6: 보이는데?
5: 성을 까더라고 이렇게?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이퍼 가정법 만약에 안 보인다면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춤춰요? 아빠가 또 일러준다 이렇게 그런다고. 자 없으면요 어떤 친구는 이럴까요? 아 걱정이 되는데 야, 목사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어떤 친구는요 우와 목사 한 분이 속이 시원하다 놀자 집에 가자 게임하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 없을지라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와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앞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잘 사귀면서 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시면 야 똑바로 해 바로 앉아 매를 딱 들고 요새 매 들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매 들었어요. 그래 매를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있으면 딱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선생님 급한 일이 있다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유학습 하세요 라고 가버리면 정신 차리고 공부해요 아니면 엉망진창이 돼요.
6: 엉망진창이요.
5: 만화책 펼치고 그냥 놀고 막 사오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래도 좀 듣는 척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말씀도 보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큰일이다 참말로.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있다고 듣는 척하고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 우리는 뭐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든 선생님이 없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 전에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무슨 내용이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없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 있으면 하는 척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걱정이 되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 걱정이 되고 에베소 교회 걱정이 되지만 바울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어도 선생님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두고 있느냐면 맨날 그래 자 선생님이 안 보이고 목사님 안 계세요. 그러면 막 게임만 할 거예요. 막 게임만 이러면 게임 그거 중독되면요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조심하세요. 막 게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주시면 이런 거예요. 야, 이 게임 해서 뭐하니? 이 게임 하면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야, 이 게임만 하다가는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게임 안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산다.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 그래요.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왜 여러 가지를 하나를 왜 여러 가지로 말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 이해를 잘 하는데 한 번만 들어도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예성아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단다. 하나님이 내한테 어렵게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 영으로 계신단다. 그분이 성령이 된다.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단다.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글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게임 그만하자. 야 이제는 좀 말씀을 듣자. 이제는 말씀을 보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은 누가 줘요? 예,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 선생님 잘 됐다. 나는 내 마음대로 놀아야지.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걱정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자 하니까 오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와우, 겁나요? 엄마 아빠 죽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말씀을 들려줄 부모가 없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밥해줄 부모가 없어서 걱정이죠. 네. 응,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실까? 구원이 뭘까? 지옥이 뭘까? 총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 뭘까? 이런 것은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잘 그냥 맛있는 밥이나 잘해주고 간식이나 주고 용돈이나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득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선생님들은 알아야 돼요. 뭘?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렇게 싫어하구나. 선생님 그걸 애들이 장난쳐요. 지금도 봐요. 말씀 듣는 거는 싫단 말이에요. 재밌는 영화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 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 누가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없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이런 책임을 얻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13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그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들이 십자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아무에게도 세례요한이가 수많은 사람 세례 받을 때요 아무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이 예수님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우리가.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 변화했다고 변화산이래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한테 갑자기 모세 엘리야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와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밑에 자기 집이 있어요. 집도 다 잊어버려요. 자식도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장모님도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은요 초막에 안 있어도 된대요. 자기는 집 없어도 된대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여기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말 엘리야 말 구약의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야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없고 선생님 없고 뭐 예수님 부모도 없으면 뭐 예수고 뭐고 아무 필요 없더라. 나는 돈이 제일이더라.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벌러가야지. 돈이 제일이야. 이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요 예수님이 싫고 그냥 나는 내가 재밌는 거 내 몸이 재밌는 것만 좋아요. 이거 예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 얘기를 해보십시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카고 남쪽 구역의 공터에 흙이 여러 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줄마다 작은 녹색 잎들과 함께 조그만 봉오리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공터에서 돋아난 아름다운 붉은 튤립꽃을 보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

0: 한 그룹이 시카고 남쪽 구역의 공터에 10만 개의 튤립 뿌리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빨간 튤립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 일대를 빨갛게 특정 경계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은행의 대출 차별 정책이 이 지역에 많이 사는 소수 민족 주민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를 상징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튤립은 그 공터에 지은 집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에서 추방된 일로부터 그들의 주거지가 빨간색 선으로 구별되는 것 같은 차별 또 많은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향에서 추방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잿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을 주시며 빈곤한 사람들까지도 아름다운 소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영혼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 입히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일으켜서 절망에 빠진 주방민 대신에 의의 나무가 될 백성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튤립들은 또 하나님은 흙 속에서 영광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년마다 튤립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이웃과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 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에서 그 아름다움이 절망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절망에 빠진 곳에 아름다움을 꽃피는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며 후원해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0: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계속해서 로마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9장 9절부터 18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2: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하사
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2: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2: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시작자요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생사화복도 그분에게 달려있고 인생의 진행과 멈춤도 그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나 머리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인 환경이나 행운에 우리 인생을 걸을 수도 안됩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걸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고 막힘담도 열려지게 되고 정말 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1989년 11월 달에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르바초프나 레이건 대통령이 무너뜨렸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몇 년 전에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동독의 선전 담당 비서관이었던 귄터 샤버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 때 실수한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1989년 11월 6일 기자들을 모아놓고 회견을 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그 전날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날까지 술을 많이 잡수고 오셨는지 좀 몽롱한 상태에서 회견장에서 정부에서 읽으라고 보내준 그 공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앞으로 여행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출국 비자를 없애겠다고 하는 동독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였고 실제로 이것을 행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안인데 이 전문을 읽자마자 이태리 기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엄격거려 immediately 지금 즉시 당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동독을 비롯한 전 세계 그대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 순간에 동독 국경에 모여있던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바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사실은 이것이 몇 년 전에 발간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 제목이 The Collapse, 붕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idental Opening of the Berlin Wall. 여기 accidental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사고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막혀있던 동서를 막고 있던 그 장벽이 우연히 무너졌을까요? 술김에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붕괴되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좀 단편적으로 또 쉘로하게 보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B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일이 있기 훨씬 전인 1982년부터 라이프치히에 있는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Every Monday, 매주 월요일이 되면 기도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달라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7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기도하며 행진했습니다. 특별히 1989년 11월 초에는 23만 명이 기도회 행진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이 결과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행진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면은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이 일어남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고 참된 성경적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겼을 때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그 형성 과정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할 때까지 그 과정을 역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 민족의 기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신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서이고 또 하나가 야곱이었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아이를 이삭을 통해서 혹은 리브가를 통해서 낳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큰 자가 누구입니까? 간발의 차로 먼저 나온 에서 어린 자가 야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인용구가 된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태중에 복중에 두 국민이 있었다.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다른 민족이 그 민족을 섬길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유다 민족의 속박 속에 살게 되고 유다 민족을 섬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한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양육하시고 나서 출애굽시킴으로 이스라엘 네이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셨고 주도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마지막 출급에서 한 나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존재케 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다스림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을 했죠. 이것이 결국 그들이 겪게 된 비참한 실패와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소개한 후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주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권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세상 권력을 탐하는 것이 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알파가 되게 하시고 오메가가 되게 하실 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도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가 축복의 태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삶의 첫 시작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구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구절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것은 제가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12장이 아니라 18장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이제 100세를 앞둔 그 나이에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새 나그네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엉킨 젖, 즉 치즈를 대접하고 우유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때 이 대접을 했더니 천사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천사 중에 한 분은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천사를 향해서 My Lord,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라고 했던 그 내용을 여호와로 바꿔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9장 9절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사라가 텐트 바깥에서 엿들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었어요. 이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피식 웃은 웃음. Maybe 불신의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예 농담도 지나치네요. You're kidding. 뭐 그런 식의 웃음을 웃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8장 13절에 보면 아까 천사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라고 바꾸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14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선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홀만 바이블은 is anything impossible for the Lord? 주님에게,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89세가 아니라 어떤 상태일지라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불가능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 사라에게서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드디어 태문이 열리고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의 이름 뜻도 뭘까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1년 전에 웃었을 때는 불신의 웃음이었지만 다시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웃었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찬양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해서 그 참지 못할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태문을 여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났어도 아니고 그들이 노력했어도 아니고 그들이 힘을 써서 탄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의 문을 열고 불가능의 축복을 잉태케 하심으로 비로소 생기게 된 민족.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까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노력하고 힘쓴다고 축복의 문이 열릴까요? 매비 여러분의 가정에도 닫힌 문의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닫힌 문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육체 질병 때문에 닫힌 문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닫힌 문 때문에 신음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그 문들이 열려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든 인생의 플랜을 시작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창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닫혀있는 축복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게 되면 사랑의 선택을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읽게 되면 참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편히 하시는구나.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그때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태어난 후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혹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아하 얘는 착하구나 얘는 나쁘구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마야스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조건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면 이것은 unconditionally, 아무런 조건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선택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미워했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식이나 한국어로 보게 되면 hate, 미워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단어에 원래 이것이 샘족 언어인데요. Semitic language, 히브리 말도 샘족 언어 중에 속합니다. 이 샘족 언어에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 에미세사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선택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실제로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영자와 순자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랑은 절대 단수이기 때문에 한 명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철수가 영자를 택하면 순자는 버려져야 되죠. 이럴 경우에 미워했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둘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는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나쁜 놈이었어요. 둘 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선한 자였나요? 남의 덩 치고 속이고 빼앗고 항상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에서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도 사실은 악한 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다루신다면 둘 다 버려야 돼요. 둘 다 자격이 되지 않고 둘 다 실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택하셨나?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으로 못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사랑했다. 이건 오늘 본문이 밝히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골고다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이 땅의 수많은 자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억셉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CABC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성경만 가지고 한 2박 3일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맡았던 과목이 에베소서였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시점이 창세전이래요. Before the foundation of creation.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뭐 태어나서 뭘 좀 하고 행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대요. 이거 사실 쉽지 않는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설명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 선택의 시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대 속에 태어났고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시간에 묶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present tense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충분히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anyway 하나님에게는 장세전이냐 장세후냐 타락전이냐 타락후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사랑의 어떤 특징을 밝혀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창세 전에 택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나의 잘남이나 못남이나 나의 장점이나 약점이나 어떤 나의 조건에도 어떤 환경의 조건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의뢰인지에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신부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결혼식 날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식 당일날 얼굴 보고 충격받고 뭐 그런 일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을 모른 채 그냥 만나서 결혼했던.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건에 따라 상대를 고르는. 제가 지난주간에 유튜브를 봤더니 한국의 연애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한국 그 여성분들의 이상향, 한국의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상향을 다 찾고 있는데요. 이상향이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첫째로 키가 180cm인데 적어도 177cm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은 귀족형이라 해야 되고 학벌은 스카이, SKY, 직장은 대기업, 그리고 뭐 시사 상식이나 지식이나 문화나 정보에 헌해야 돼요.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된대요. 자매가 잘 모르면 야 그것도 모르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 알면서도 그걸 티내지 아니하는. 영어는 기본이고 유머 감각은 필수이고 옷 입는 센스가 탁월해야 되고 거기다가 집안 좋고 재력 빵빵한 가문을 가진 그런 남자.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우리 강사분에 의하면은 maybe 전 세계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남자가 한 3명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대. 3명 정도.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한국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대요. 더구나 이 3명 중에 그들이 서울에 와서 살 확률은 거의 없대요. 더구나 서울에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만나 결혼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마디로 꿈 깨라. 그런 뜻입니다. 남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대요. 한 가지 조건이면 충분하대요. 예쁘면 된대요. 착한 거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그 예쁜 게 착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대요. 오늘 인간들은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컨디션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채워졌을 때 비로소 선택하고 만나고 결혼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이런 조건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택함 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컨디션이 없으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에 가장 무초하고 악할 그때에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무할 때에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시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즉 절대적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세상 인심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많은 자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병들고 가진 것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변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비수를 들이대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는 것입니다. 인간 믿고 인간 따라가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인생 걸지 말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신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림 없이 설사 인간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그걸 넘어서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삶에 닫혀있던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새 축복의 사역이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적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만 하고 그만두실까요?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케이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17절 말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자 이 일이 뭘까요? 예,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는데, 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다. 여기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로는 악한 왕입니다.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약한 바로를 통해서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루는 데에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예, 우리 철회교회를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제가 높아심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자면요, 우리 철회교회를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막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어떤 부분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강팍해 됨의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원래 선하고 착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던 뜻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악한 왕이었어요. 원래부터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지독하게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게, 그게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해방을 열망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바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만일 이와 같은 박해가 없었더라면 maybe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살기 좋은데 그냥 여기 죽치고 살자, 예, 그리고 광야 나가면 고생길인데 뭐 가나안 땅 약속했다고 하지만 어느 천년에 가겠느냐, 그리고 그냥 애굽 땅에 주저앉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들을 학대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려고 할 때 열 번이나 바로가 막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열 번씩이나 바로가 막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 번씩이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있었어요. 즉 이와 같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았던 최대의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라는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불가능의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통과해 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완성되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홍해를 가르고 나온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온 우주의 주권자인 것을 밝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인생 가운데도 가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나는 원치 않지만 나를 바다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사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환경이, 사건이, 홍해 같은 어떤 어려운 불가능의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처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고난마저도 포기되어지고 시련마저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민족의 과정을 형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새 생명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폭도같이 아니면 폭군같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기 위한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주권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의 복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한 주권.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문제가 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사랑으로, 절대적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절대 혼자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고 내 삶 속에 개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가 혹시 있다면은 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 민족과 또 인류를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0: 지금까지

0: 제 기억으로 1970년대부터 90년대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이단교를 가진 잘못된 그룹으로 한국 교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단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단들과 교회들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여간 꺼리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폐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연 강사의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가게가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 건이보다니까 우리 큰애보다 한두 살 위인 것 같아. 조그만 애가 거기서 여자아이인데 먹다가 손수건을 이 바닥에 던지는 재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내 발 앞에 떨어졌으니까 주술라고 싹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내 손을 딱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그 돌티 룩 있잖아요. 쳐다보면서 딱 이렇게 짚더라고요. 내가 그걸 짚는 게 근데 이게 디그니티잖아요. 내가 사람 인간으로서의 디그니티인데 완전히 저는 그때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뼛속 깊숙 같은 분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면서 특별히 부모님들 1세대는 상당히 많은 부분 겪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액센트도 항상 있지. 차 사고가 나도 제대로 인슈런스 한번 제대로 부르기도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일상에 사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샌드위치 샵을 한다든지 런드리를 한다든지 뭐 드라이클리닝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모든 일상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레이시즘, 언어의 불편함 그렇죠? 그냥 마치 자기가 세컨더리 시리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민 자체가 엄청난 트라우마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는 트라우마를 꼭 다뤄야 됩니다. 나는 여기 사실 목회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트라우마의 문제를 꼭 다뤄야 돼요. 교회 속으로 말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꼭 다루세요. 트라우마. 전문가를 부르시면 돼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트라우마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목회에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목사님들 혹시 신학생들이 계시다면 꼭 하고 싶어요. 트라우마는 전문가의 도움과 동시에 공동체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해야 되고 실제로 깊은 치료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담 부분은 공동체가 동행하면서 치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뒤에 나누겠지만 공동체의 동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워크숍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고요. 제가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요. 컨클루전까지. 교회,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뭔지, 그 다음에 트라우마의 이 빅팀들,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건지, 그리고 화해의 마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화해를 향한 여정. 교회 공동체를 통한 치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인데요. 저는 이 성서에 다섯 가지 드라마가 있다고 이게 NT 라이트가 한 이야기인데 약간 제가 변형을 하긴 했습니다. 창조 깨어진 관계 이스라엘의 역사 창조 관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수의 삶 예수 그 다음에 교회 이 다섯 가지의 드라마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창조는 뭐예요? 우주하고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선하게 창조했어요. 이걸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에덴이라고 보죠.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관계를 맺었다. 이거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고요. 아까 샬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peace and justice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primary justice라고 해요. 우선적인 정의. primary justice. 정의가 만약에 ought to be로 정의된다면 O-U-G-H-T. 어저께 김영목 목사님하고는 제가 조금 다르게 정의되는 건데 만약에 마땅히 그래야 할 바가 정의라고 할 경우에 이 에덴에서 있었던 건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였어요.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primary justice라고 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죠.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Primary Justice라고 그러든 그게 샬롬이라고 그러든 온전한 관계라고 하든 에덴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깨어지죠. 그렇죠? 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얘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화해라고 합니다.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다시 그 이전에 ought to be, 마땅히 그러야 할 바로 혹은 primary justice로 돌려놓는 것, 그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관계 회복 혹은 화해 혹은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는 restorative justice,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그 정의를 회복해 가시는 화해를 이루어 가시는 샬롬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화해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샬롬을 이루시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조하셨어요. 온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샬롬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peace and justice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justice가 있었어요. primary justice가. 근데 그게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restorative justice가 되는 거예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가 되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할 거에는 이런 거를 다루는데요. justice가 도대체 뭔지, 갈등이 뭔지, 회복해가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텐데 오늘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목적한 건 뭐냐? One for justice, one for many and few for many.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열방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국만 blessing 하기 위해서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God bless America가 아니라 through blessing America, 뭐예요? God wants to reach out to all nations.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죠. 왜?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Jewish particularism이라고 해요. 유대 특수주의. Jewish particularism이 있고 다른 하나는 Salvific universalism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구원 보편주의라고 해요.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 보편주의예요. Salvific Universalism이 있는데 이건 뭐냐? 유대인만 선택된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만 복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하고 나머지 열방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개반도 못한 그런 민족들이다. 그 이방인을 다루는 방식.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Salvific Universalism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다. 열방에 관심 있으시다. 그게 이제 구원 보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민족에게도 열려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어.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장 이렇게 가면은 스테반이 나오고 스테반 외에 7명의 교회 리더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헬레니스틱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이름,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코리안 아메리칸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줄리라고 이름을 갖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 7명을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이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스테반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6장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에 계실 때도 거기 계셨고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대교는 두 가지 핵심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 스테반이 이 두 가지를 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이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거든요. 스테반도 똑같이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열방을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갔던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 거죠. 이 다섯 가지 스토리로 성서가 쓰여지는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방이 그 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아들 오셔서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셔요? 회복, 화해, 깨어진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갈등 키워드가 하나는 정의 하나는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트라우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단순히 상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온전케 회복해 가시는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사역 안에 하나님의 미션에 참여하는 방법이 트라우마에 대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가장 큰 선교지는 트라우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 트라우마란 관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다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살인, 기아, 강간, 유아살인, 납치미, 강제결혼, 강제이주, 노예, 집단학살, 정치적 부패, 사회적 고립까지 다양한 그 본문들이 나오죠. 근데 가장 큰 트라우마는 사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가슴에 묻는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 그런 거죠. 여러분 피에타 아시죠? 피에타. 피에타가 뭐죠?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무릎에 안고 있는 그게 뭐예요? 피에타의 의미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저희 막내 아들 그 경험 때문에 세월호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제 아내하고죠. 막 느껴지는 거야. 도대체 그 부모들이 뭘 느끼고 있는지가 막 오니까 그거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어떤 거하고도 내한테 10억을 준다고 해도 그런 경험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100억을 준다고 1000억을 주고 1조 15조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내가 15억 뭐 100조를 줄 테니까 네 아들을 죽여라. 절대로 나는 너무 아픔의 자리죠. 그래서 유대나 유대교나 기독교는 사실 이런 굉장히 수천 년 동안의 아픔들,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성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 책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성서 자체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서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유대 기독교의 그거를 전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트라우마 라는 단어는 상처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우며 해가 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깊은 상처인데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혹은 영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고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트라우마가 만든. 위에 두 개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감정의 상처는 이제 감정에 일어난 상처예요. 육체의 상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처를 돌보지 않는다면 증상이 더 악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 과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같은 상황에 트라우마가 일어나는데요. 자연재해, 사고, 위중한 질병, 전쟁, 급작스러운 상실,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지속적인 굴욕, 대중매체를 통한 집단적인 혹은 사회적인 폭력에 노출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죠. 얘기했고요. 이것도 더 다루지 않죠. 이런 건데요. 개인 트라우마 있고 집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 트라우마 쪽으로 가는 게 정체성의 공격은 이 정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차적 트라우마, 참여적 트라우마, 이게 세월호 같은 것들, 혹은 이제 TV를 통해서 봤던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에 대한 공격들 있잖아요. 디그니티를 건드리는 것. 아까 흑인, 뭐, 그 백인들, 그런 것들이죠. 문화적인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파벌티 레벨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둬두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파사디나에는 210 프리웨이 밑에 그리고 동쪽을 집값을 올려버리면서 가난한 흑인들을 전부 다 서쪽으로 몰아넣었어요. 할렘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맨날 총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이러던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프리웨이를 통해서 갈라놓고 그 밑에 땅값을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도록. 그래서 부자들은 웬만하면 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노인들을 다 양로원에 보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노인들이 우리 눈에 걸리죠. 그러지 않죠. 범죄자들을 다 제일에 집어넣고 나면 우리 사회에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불법 체류자죠. 혹은 언다큐멘티드 서류 미비자들은 다 디텐션 센터에 보내놓고 우리가 살면 이 사회는 건강할 것 같은. 예. 항상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데 어떤 구조적인 트라우마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역사적인 트라우마들. 한국, 일본, 뭐, 잘 아시죠? 이런 식의 이제 트라우마들이 각자 개인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죠.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사고, 행동,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가 오는데 우리가 트라우마가 왔을 때 어떤 반응들을 해요. 근데 그 반응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들 보면요. 동물들이 혹시 이렇게 떠는 거 보셨어요?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동물의 세계나 혹은 강아지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몸을 막 떨기 시작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게 트라우마를 발산해버리는 거래요. 그 동물들은 아주 자연적으로 트라우마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답니다. 몸을 막 흔들거나 털어버리면서. 근데 이제 인간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트라우마가 왔을 때 갑자기 막 털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자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들이. 나중에 좀 더 다르죠. 트라우마의 결과가 불안체계의 반복적 활성화예요. 마치 지금도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응해요. 그 트라우마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마치 지금도 있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잠재적 억압의 반복적 활성화.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데. 가해자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저희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대화시켜보면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거든. 네 가해했던, 나한테 가해했던 사람이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사고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디태치하는 방식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방식. 근데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 자꾸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습니다. 또 기존의 삶, 가치체계,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고통의 개인화, 그로 인한 고립이 일어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업, 가난 등 사회적 고통을 개인화시키고 비난해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야. 네가 조금 더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거야.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탓을 하도록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트라우마 고통을 악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이거는 사실 내일 모레에 회복적 정의를 할 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여기서는 잘 안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한 가지만 다루자면 피해자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대부분 사법적 시스템이 그래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가서 20년 저 사람이 사는 거하고 지금 내 딸이 죽은 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 잠깐 동안 보복했다는 느낌은 들어. 그러나 그게 내 기본적인 딸이 없음에 대한, 내 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회복은 시켜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법적으로 저 사람을 처벌했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사법 정의는 사실은 피해자한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해자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복적 정의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는 눈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립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회복시킬 건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피해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건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거죠.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거나 트라우마 상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트라우마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위협에 대응하는 인간의 기본 능력이 압도당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여러 세대로 전이 됐어요. 이게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의 DNA를 같이 해보니까 그 트라우마 유전자가 처리가 된대요. 에피제네리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후성 유전학. 거기서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쳐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왜 태극기 부대가 나올까? 그런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이해가 가요. 트라우마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됐든 할아버지 세대가 됐든 그 트라우마가 전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때 그 당했던, 그렇습니다.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아까 그 세 명씩 앉으신 그 그룹에서 다시 1분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라우마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러면 상징적으로 뭐가 떠오르냐. 뭐 어떤 사람은 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팠던 그때 그 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해를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트라우마 그러면 저희 아들 생각이 많이 나요. 막내. 그렇죠? 근데 이따가 제가 리질리언스를 또 잠깐 또 금방 다룰 텐데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요. 한 30초씩만 합시다. 그래서 세 분 아까 그 나누신 분들하고 나누셨던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트라우마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상징, 심볼. 그게 뭔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아직 ITL 카드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ITL이란 Invitation to Listen의 줄임말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하는 명함 크기만한 무료 전도 카드를 말합니다. 그동안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명함 크기만 하고 휴대하기가 좋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친구에게 주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카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도도구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무료로 신청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전해드리는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환상에서도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 환상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식하는 생물들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이 살고 이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물, 생명의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생명의 물이 흐르는 거룩한 처소여야만 돼요. 바로 에덴의 이 형상화된 솔로몬의 성전,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환상, 이걸 성취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셨는가, 요한복음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이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더 이상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버렸습니다. 가물었습니다. 생수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마치 보령댐처럼 물이 남아있질 않네. 그리스도만 그런 거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맞은 사람들이 지금 극도의 분노에 빠져있고 서로를 모욕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에 민감한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숏 퓨즈라고 그랬습니다. 숏 짧고 퓨즈. 폭탄에 심지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심지가 길수록 폭탄 터지는 시간이 늦는데 이게 숏 짧은 거예요. 퓨즈가 짧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택시가 끼어들자 자가용 운전자가 계속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신호등에 걸려있는 택시 옆으로 가서 택시 운전사에다가 비비통을 쐈습니다. 다섯 발을 쐈는데 하필이면 한 발이 택시 운전사의 안면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구속조치됐습니다. PC방에서 알바 쫓겨났다고 그게 분풀이가 돼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불을 지르던 아이가 방화범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사람들은요, 메말랐어요. 가물었어요. 더 이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는 우리는 너무나 목말라요. 교회 가도 목이 마르고 집에 가도 목이 마르고 혼자 있어도 목이 말라요.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운함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삶의 공허함의 강이 흘러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 미치겠답니다. 외로움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려나 하나님의 약속 곁에서 서성거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해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기도한 모든 게 응답되는 생명의 강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범죄연구소에서 소년원에 있는 그 죄수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남자아이들 절반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랐습니다. 2차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아버지를 증오하고 자랐나? 결국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찾아냅니다. 아내가 남편이 싫은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 남편을 무시합니다. 남편에 대한 증오,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염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는 이유도 모르고 엄마가 싫어하는 남자, 나도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아이의 인생이 목마름, 방황, 범죄로 이어져 갈 수밖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구약에 축복하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맞벌이 부부고 우리 상황에서는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자식의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든 엄마든 누구든 자식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 다해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아이들이 더 이상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도 목마르고 집에 가도 목마르며 우리의 목마름은 누가 채워줘야 돼요? 작가 조영경 씨가 효도별곡이라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작품을 하나 쓰셨는데 서울 만둣집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부부가 만둣집을 하는데 수요일 오후 3시면 할아버지가 들어오시거나 할머니가 먼저 오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셔서 만두 한 접시를 놓고 서로 지그시 바라보시고 손을 잡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서로 만두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들 정상 부부가 아니다. 아마 첫사랑을 오래간만에 만났거나 아니면 뒤늦게 사랑이 시작이 된 그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수요일이 되면 오후 3시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정말 헬쓱한 얼굴로 만둣집에 오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놀래서 안아주고 만두도 제대로 못 먹고 부둥켜 안고 나가셨는데 그 뒤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둣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두 달이 훌쩍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만둣집에 오셨습니다. 젊은 사장이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머니도 곧 오시죠 그렇게 얘기하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면서 안 와 죽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독백하듯이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큰며느리가 우리만 자식이냐 니들도 모셔라 이래서 할머니를 둘째 아들이 있는 서울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생이별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자식들 몰래 수요일이면 중간 지점쯤에 만둣집을 하나 정해놓고 두 분이 만나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작품이 끝납니다. 괜찮아.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 가서는 마누라랑 같이 살아야지. 그야말로 가뭄입니다. 어디서나 마실 물이 없어요. 부모라고 해도 제대로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도 거역하고 반항하고 서로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느 사이에 생명의 강은 멈춰졌습니다. 놋대야도 비어버리고 놋바다도 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뱉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성막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47장 40절에 47절까지 이제 히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능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모든 제사용 기구를 만들어요. 삽과 물두멍, 재를 담는 그릇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41절에 45절까지는 히람이 만든 놋도구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가 성전에 있는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설병, 떡, 그 다음에 촛대, 이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제품을 솔로몬이 만들어내요. 히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성막을 짓던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 그 사람들만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알고, 아내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할 줄 알고, 부모를 어떻게 존중히 여겨야 될지를 스스로 아는 사람들, 누가 가르쳐서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름답고 정교한 성막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제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당신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혜로운 종들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물을 순식간에 중단시키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서로에 대한 비난의 말, 서로 모욕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면 순식간에 생명의 강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엔 죽음과 쓸쓸함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해주십시오. 누구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성전과 궁궐과 왕궁과 성전이 이어져가는 이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전과 건축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종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인부들에게 땅을 팠다가는 묻게 하고 또 팠다가는 묻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인부가 책임자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나 말과 같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때 관리 책임자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정말 몰랐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스가 누출되는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빨리 그 누출 장소를 찾지 못하면 수많은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모든 인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땅을 파고 묻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의미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대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오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것을 보고 잘잘못을 제발 따지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따지지를 마세요.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0번째 강해 믿음과 치유를 전해주십니다.
1: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성경을 보면은 그 몸에 병이 걸린 사람들을 치유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될 그런 병이라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되는 불치병, 그럴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지푸라기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병으로 이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뭐 치유 사역이라는 것도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고 또 치유 기적이 있는 교회를 또 찾기도 하고 뭐 그런 데가 또 인기도 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좀 길을 솔깃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죠. 26절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뭐 질병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이보다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구절이 없을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분이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병으로 고생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을 그런 어떤 재미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석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친 분이 아니다. 뭐 그렇게 또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러한 그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면은 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다가 아, 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절실한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믿고 싶으면은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제가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도 속마음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오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것을 보고 잘잘못을 제발 따지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따지지를 마세요. 병이 있어도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분들에게서 이제 제가 그런 잘못을 많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게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제발 제가 부탁하니까 그냥 두세요. 그런 기도하지를 마시라고 해서 그런 기도 안 한다고 신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는 제가 못합니다. 설교는. 왜냐하면은 이 본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법이 돼버립니다. 그 법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구나. 그럼 판단 기준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를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육신의 병을 낫는 것보다도 내 구원과 연관된 그 치료 그 병 나음에 소원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연히 아, 내 육신에 병 낫는 것보다도 내 영혼, 생명과 연관된 그 치료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면 자연히 기도는 내 병 나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치료로 나의 관심이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옆에서 뭔 기도를 해도 어쩌라고? 그냥 놔두시라는 겁니다.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서, 아, 옆에 부자되게 기도할 때는 부자되신 마음이 없겠습니다. 다 있으면서 그걸 감추고, 왜 그렇게 기도해? 이건 다 뭔가 감추는 거잖아요. 놔두시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걸 전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함께하고 지체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함께한 지체 어떤 신앙과 영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그걸 돕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정말 빠릅니다. 이건 뭐 우주선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면서 생각 전에 먼저 왜 그래? 이게 튀어나오죠. 네, 그런 게 다 뭐냐면은 난 아니라는 겁니다. 난 너처럼 기도 안 해. 난 너처럼 안 믿어. 난 아니야. 난 달라. 이런 자기 우월감의 습성이에요. 그런 습성에서 그런 모습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할 때에 우리가 주제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한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몸에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치료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의 질병으로 연결시키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 평생도록 병이 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건강해도 나중에 병들면은 그때 적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리 생각한다면은 그건 성경을 너무 자기 편리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지금의 여러분 자신 지금의 현실로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 본문이 말한 치료는 육신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 병든 자입니다. 저도 병든 자고 여러분도 병든 자입니다. 무슨 병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명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 아, 죄병? 그런 병도 있는가? 뭐 맞긴 맞으면 죄병. 맞긴 맞겠죠. 이런 시각에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했죠.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한데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 물이 썼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물이 이제 웅덩이에 고여 있어가지고 물이 썩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물을 만나니 마시지만 한다. 분통이 터지죠. 그래,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는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한 나무를 가리키죠. 모세가 눈치가 빨라 그런지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다는 게 뭐 설탕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물, 목마른 사람 물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서 그걸 마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물을 마시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고 목을 축였다. 그걸로 끝나면은 해석하기도 좋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이 달게 되었어.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다. 되지 않습니까?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준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배고플 때 먹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환영받을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희사하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이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고 그렇게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물이 달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윤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윤리를 지켜서 시험을 통과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게 시험을 통과해서 주어지는 상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건 우리의 상식에 안 맞다는 겁니다. 자, 먼저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끝나면 되지. 왜 또 이스라엘을 시험을 합니까? 이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바뀐 것이죠. 먼저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상으로 물을 준다. 그러면 순서로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생각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험을 통과했다면은 이제 그 상으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상으로. 근데 시험을 통과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되는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게 무슨 상이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뭘 내리겠다고요? 질병을 내리겠다는 것이 됩니다. 시험 통과 못하면 너희는 뭔가 질병을 내려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를 못했습니다. 당장 뒤에 16장에 그게 나와요.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떡 먹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질병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죠. 만나를 보내서 먹게 하죠. 만나는 건 신비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생각해 보면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 내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 의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드러내는 걸 성능해석이다. 오전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성경 해석에는 하나의 답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하나님의 뜻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다른 사람 그대로 해석해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그대로 깨닫게 된 내용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해석을 끄집어 내놔도 반드시 같아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게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입니다. 그것만큼 동일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보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은 십자가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서로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되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된다.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통일성 속의 다양성, 성경 해석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도 내 해석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가, 그걸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돋보려면 그렇게 해석 안 하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에 내 마음이 많은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라는 건 이렇게 언제든지 간에 복음에서 말씀에 벗어나가 내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진 존재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충동한다는 거예요. 늘 내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아시든 복음을 아시든 자기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심을 하지를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평생토록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그건 저에게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평생토록 복음이라고 설교해놓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은 예? 이게 안 맞죠? 말은 복음이라고 해놓고 복음을 설교해놓고 자기는 그 복음의 길을 안 가는 거죠. 그런 사태가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경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안다는 게 여러분의 보증수표가 아니란 것이죠. 진짜 아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십시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누구라도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고생을 했어도 물은 마음껏 먹었을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그러니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준다. 그렇게 질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라면 왜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까? 왜 않게 하면 안 되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하심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랄지 또는 하나님의 목적이랄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갑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걸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끌어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편함을 위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은 몽땅 다 방향이 잘못된 해석이다. 그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한 다음에 시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 지키면은 애굽 사람들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내려야 될 그 질병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라는 건 열지앙대 있었던 질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죽어나가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통과를 못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또한 애굽 사람과 다르지가 않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 16장 뒤에 16장 19절 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아침까지 거둔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먹으라 하겠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기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남겨두었습니다. 행여 다음날 거두지를 못하고 불안감이 있었겠죠. 매일 거두게 하겠다는 그 말을 못 믿는 것이에요. 남겨둔 것이죠. 또 뒤에 16장 26절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셨으나 안식일은 만나고 없다 하겠습니다. 근데 27절 보면은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가요. 골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망한 게 뭐냐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이.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거두러 간 것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습성이 애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너희나 똑같다.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도 애굽 같은 질병으로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갚지를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를 거치면서 고기 먹고 만나 먹고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받을 당연한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은혜다. 자, 그렇게 오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취지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존나 낮구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먼저 자기 주제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있다고 인간들이야. 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한 게 됩니까? 통과 못하면 질병 내리겠다겠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시험이라면은 이스라엘 통과할 만큼의 문제를 내시고 통과하면 큰 상을 줄게. 그래야 그들을 위한 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의 생각이고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제 파악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약속의 땅에서 자자손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알았을 때에. 은혜를 얘기하면은 기독교인은 누구나 은혜를 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 난 아는데. 근데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사흘길을 물 없는 곳으로 다녀도 원망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애국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질병으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임을 안담, 그렇게 자기를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물을 마시지 못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당연한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은혜는 내가 뭔가 받았을 때 그게 좋아가지고 은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뭔가 있던 게 사라지거나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아까 말 죄병이라고 할까요? 그 병에 걸려 있는 거 그것이. 그렇게 따져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너희는 은혜를 알지 못한 존재야. 그 실체를 드러내서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로 보게 하시려고 물 없는 곳으로 사흘길 가게 하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질병 내리겠다. 근데 안 내리고 그걸 통해서 아, 우리는 질병으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은혜로 삽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게 치료받은 심령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물을 주시는 겁니다. 단물을 주시면 하시는 그 담긴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이 힘을 마실 자격도 없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로 끌려다니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다. 그게 계속 드러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 병입니다. 나밖에 모른다. 이게 병이에요. 이건 약도 없고 치료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인간이 나밖에 모를 때에 그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도 무시하고 살아가다는 얘기죠. 그 길의 끝이 뭡니까? 그 멸망, 그게 지옥 아닙니까? 멸망이죠. 이걸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는 결국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치료받아 봐야 은혜를 못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몸 치료받고 지옥 가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옥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막 협박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실이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취지는 그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 근데 난 은혜를 알고 있는데 이래 여겨버리니까 은혜 얘기하면은 뭔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그런 길로 끌려가시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왜 믿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것이 막 튀어나올 때에 아, 내가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간파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러다가 어떤 문제 해결되죠. 그럼 아이고 좋아라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래 기지 마시고 내가 이르간 복을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시험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끌고 하시고 문제 해결하는 그걸 통해서 네가 은혜를 아느냐?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아느냐? 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런 치료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치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는 육신을 치료하는 것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병을 나은 것을 자랑해라. 그것이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이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병 걸린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뜻이 아니었고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그 치료는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예수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막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의 힐링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막 이 방금 많이 나온다 헬 뭐 내 힐링을 위해 찾아왔는데 재미없는 예수 이야기 왜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요 교회 현실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긴 그렇고 드물어요. 참 찾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내게 싫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들으랍니다. 그냥 교회가 사람 만나고 밥 먹고 뭐 재밌게 이야기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교회 갔다 왔다 목적 달성했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든 말든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교회에는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만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와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제게 보인다면 저는 정말 감지덕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심령으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병, 우리의 병을 아신다면 또 그 병이 나를 사망으로 끌어간다 이걸 아신다면은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할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내 손으로 행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일 너무 거기에 취하고 세상에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병들었다 이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 병을 몰라요. 그 병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병을 모른다는 것이 마치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퍼져가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 그거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내 주제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는 것. 늘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든 자임을 보게 되고 나의 치료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원하시고 그런 복 가운데에서 주를 만나시고 주를 만나셨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 하나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식의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한 명은 열 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다섯 문화를 남겼는데 다른 종들 가운데 한 명은 받은 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감추어 두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 문화를 가져온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하시며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문화를 부여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기에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남겨서 열 문화를 남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5번째 시간.

0: 한국교회의 미래. 그것은 평양신학교에서 1907년 겨울 뜨거운 부흥의 열매를 맺는 이유이다. 평양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가 아닌 한국의 민족신학교로서 민족 부흥을 위해 그 당위성을 갖고 평양부흥운동에 동참을 했던 것이다.
1: 평양신학교는 장로교 최초의 신학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평양장로회 신학교였는데 설립자는 사무엘 마페 목사였습니다. 처음 장로회 신학교는 마페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마포 사무엘 목사가 주도한 성서 사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 교인들은 단지 선교사 위주의 성서 공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0: 그래서 1890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신학 교육이 시작됐고 1893년부터는 평양 등 지방에서도 신학반이 개최됐다. 이로부터 점차 정규 신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1900년 평양공의회는 마침내 신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이듬해인 1901년 봄 방기창, 김종섭 등 두 명을 목사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장로회 신학교의 설립자인 모펫의 집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시작이다.
1: 평양신학교는 1907년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후 꾸준히 장로교 유래 신학교로 전통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1938년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총회가 이를 가결하게 되자 신학생들과 학교 운영을 맡고 있던 선교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1938년 2학기를 개설하지 못한 채 폐교하게 되죠. 이처럼 평양신학교의 역사에서처럼 평양신학교는 그냥 신학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학교였다고 볼 수 있죠.

0: 대한교회의 미래라. 어차피 대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군요.
1: 우리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민족을 이끌어갈 학우들이 성령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자칫 학교가 정치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외놈들이래 이래도 저래도 우리를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깟 외놈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의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0: 역시 길선주 장로님, 아니 길선주 학생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양신학교를 학생들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0: 기름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1: 아니, 은혜를 받겠다는데 허락을 안 해줄 것이 무의가 있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겠지요.
0: 외놈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1: 그래, 그러셨을 것 같은데 무의라고 하셨더랬습니까?
2: 웃으시면서 우릴 기대한다고 하시더군요.
0: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웃으시면서 우릴 기대한다니.
2: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선지생도들이 외놈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랬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허락을 해주시더구만요.
1: 역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그러셨겠지요.
2: 자. 이제 학교에 허락을 받았으니까니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이거 처음이지만은 아마도 우리 평양신학교의 역사에 한 획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계십니까?
1: 어서들 오라우요.
0: 아이고,
1: 날이 참. 많이 춥디요. 나 그래도 올해는 봄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작년같이 춥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모의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선주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이 읍내를 바삐 다니고 있으십니다.
1: 아, 그래요? 아마 학교 일일 겁니다.
2: 아, 신학교에 다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런가 보네, 예.
1: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떠나기 전에 큰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요.
0: 고조 큰일이라면은 사경회 같은 겁니까?
2: 물어보나만 아인겨. 평신도들도 아이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님께 오죽하겠습니까? 막 기대가 됩니다.
1: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이요.
3: 평양신학교의 바쁜 움직임은 평양지역 초중고등학교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숭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학교 부흥운동의 움직임에 평양신학교에 이르러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4: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일본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를 통해 성령운동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했었으니 학교가 도미노 현상처럼 여기저기서 성령운동을, 부흥운동을,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마 패닉 현상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딱히 취할 행동이 없었죠. 왜냐하면 종교활동을 정치권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런 가운데 평양지역 학교들에서는 여기저기서 성령운동이 차근차근 일어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생명의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뉴욕을 지나가다 보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는 1934년에서 45년까지 뉴욕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전 적결재판소 판사로 재직할 때에 어떤 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죄목은 빵을 훔친 것이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노인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이야기를 했고 라과디아는 그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니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 제15장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이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중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취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취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의 가중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지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4: 제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와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2: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죄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세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요하나이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하 14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일용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만 바로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베드로의 행동과 어쩌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즉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세 마디를 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상의 물속에 빠져 사는 인생, 세파의 잘못된 가치관에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때 우리 모두는 실상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하며 구해야 할 구절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국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새로운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성경 민수기에 대해서 쭉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참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쉬운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요한복음은 쉬운 복음서야, 그래서 혹여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누가 물으면 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쉽고 또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용어의 단순함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마 요한복음은 쉽고 또 그렇게 요한복음부터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단음절의 단어들과 이음절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쌍의 그 구절을 예로 좀 들어보면 여러분 이 언어들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서는 가장 심오한 복음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은 표현을 또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일곱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개의 접속사와 두 개의 전치사와 네 개의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초등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뜻인지 물어보면 아마 다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조합해서 본다면 이마만큼 심오한 어떤 표현이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나 또 어느 철학자나 할지라도 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밝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뜻하고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뜻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단어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어들 하나하나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한 거죠. 또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문장이 갖는 의미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롬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은 영적인 신비의 깊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진실한 언급은 이제껏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피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보다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왜 요한이 그의 복음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아마 주후 10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죽고 신약의 모든 기자들도 이제 다 저세상 사람이 되고 요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교회의 첫 번째 이단인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며 또 사도들만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지주의자 세린투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나 소록은 이것은 전혀 논쟁적인 복음이 아니며 또한 요한은 그 문제를 논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판단으로는 요한 복음은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영적이고 깊은 그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교회 요청에 부응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공간의 거대한 공허를 통과해서 영원한 또 고요한 희랑지대로 내려가 도저히 태초라고 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는 3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셨으며 그 이전부터 계셔왔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후로 수십억 년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어서 1장 3절이 기록된 것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은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주님을 현미경 밑에 놓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는 누가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방법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동정녀 탄생을 복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이르면 그것을 읽고 연구함에 따라 투명한 빛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교회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들은 불신자들 역시 뭐 다 그렇습니다만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개별적인 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단순한 복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요. 또 그것은 단순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은 상당히 심오한 것이죠.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니까 요한복음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를 벌써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특별히 13장에서 그 17장까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락방 강하다 그러거든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한 불신자에게만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쭉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서 알리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 맞습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론을 여러분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은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사실상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록 성육신 이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그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한 그는 그것들 중에 일곱 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일곱 개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정원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그건 사실 그 매우 극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는 도마가 빠진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출현은 도마가 참석한 다락방, 그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세 가지 출현은 모두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몇몇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것을 물어보시지 않겠나 싶어요. 제게도 물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고기를 낚았는가, 즉 누구를 전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그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가르치심에 따라 고기를 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게 되시고,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아주 귀한 식사, 만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아침에 또한 낮과 저녁 때에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훈련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게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이 이 복음서와 새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 계속 살 것임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곱 번의 사건을 그런 면에서 쭉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 모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그 이방 세계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토니우스는 말을 하기를 동방에서는 그 당시 유대에서 세계 한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명확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대가 편만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타키투스도 그와 비슷한 진술을 했는데 또 슈레겔 같은 사람은 중국을 여행 중이었던 불교 전도자들이 주 33년경에 메시아를 찾고 있던 중국 현인들을 만났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페르시아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도인들과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 매기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좋은 시대에도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티벳이라든가 뭐 외몽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곳은 아직도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부요와 그 바로 뒤에는 비참할 정도의 빈곤이 사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땅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분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해명되어야 할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땅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태초 이전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셨던 거죠. 동양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뭐 이스라엘도 동양에 속해 있으니까요.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어찌 보면 동양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화려하고 끔찍한 신전들과 또 비열한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신전에서는 신비로운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으로 그 당시의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성전에서 경배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면 여러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악과 거짓된 것과 타협된 그 어떤 것도 거룩함 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양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참 빈부의 격차도 많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땅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전 세계가 필요라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어떤 형틀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고 하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 모세가 그 세 지파, 그러니까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23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하시는 명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뒤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적들을 무찔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미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요단강 동편 땅도 이미 이제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목축도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처자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편 땅에 있어도 괜찮다고 이제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처자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자도 남겨놓고 이제 남자들만 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이 사람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너희들이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라. 그것이 모세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죠? 내용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은 불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불어인데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의미랍니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의미가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의미래요. 근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 신문에도 가끔씩 나오는 표현인데, 언제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사회 고위층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의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특권층, 기득권층이 의무, 책임, 그거 이야기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을 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영국 군인들이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칼레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막 저항을 하지만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레 시민들이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가 차라리 영국 왕에게 항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절단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오케이, 당신들의 항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저항해 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서 6명을 뽑아가지고 교수형을 내가 시키겠다. 그게 요구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6명만 나한테 데리고 오면 그 6명만 내가 대표로 교수형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이지 않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레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죠. 누가 그 일에 나서겠습니까? 가면 이제 죽는 건데 그 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6명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에서 제일 부자인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선 거예요. 제일 부자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시장도 나섰습니다. 저도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자들, 또 법률가, 이 사회 고위층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명이 추려졌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왕이 요구한 대로 이제 잠옷바람으로 이제 교수형 당할 준비를 하고 그 흰장으로 가요. 그런데 그 영국 왕의 왕비가, 임신한 왕비가 자기 남편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 사람들 살려주자고. 저렇게까지 항복했는데 살려주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이 왕이 살려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들이거든. 자청에서 그 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청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6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이것이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특권층이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뒤로 뺀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책임감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의 그 개념이에요. 영어에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 고귀한, 귀족의 그런 의미죠. 그리고 obligation은 의무라는 단어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하고 조금 이게 관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어를 몰라서 영어는 제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귀족의 어떤 의무, 책임 그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 세지파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많은 혜택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땅도 받았고 너희들은 이미 많은 부도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처자에게도 내가 큰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기득권층 또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인가 하면 영적인 면에서 그래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득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 사람들이 별로 흉 안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은 보고 욕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득권자라서 그런 거예요. 깡패가 자기 부모 폭행하면은 그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 교수가 부모를 폭행하면 그건 이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사회 특권층으로서 교수인데 뿐이 돼야지 부모에게 그렇게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금 나쁜 짓 하면 그거는 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엉뚱한 짓 하면 그거는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층이고 우리가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득권층, 특권층으로서, 영적인 특권층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그들도 영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그들도 천국 소망 바라보게 하도록 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어느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편리해져요. 근데 그 바로 옆 마을은 아직도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기 혜택을 누리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기를 소개해주고 전기가 들어가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특권층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만 누리고 사는 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어느 마을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뭐 아니면 좋은 우물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옆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 흙탕물을 퍼와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런 동네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이제 맑은 물을 마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네만 그것을 누리고 살면 안 되겠죠. 물 없는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주든지 자기네 수도를 그쪽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마시게 해주든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면에서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기득권층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 소망 보고 살아가면서 좋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럼 그건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그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싸워주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평화를 얻을 때까지,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같이 싸워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었으면 그때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22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저 성들을 우리가 함락시킬 것인가? 참 많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갑자기 내가 암 진단을 딱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큰 병 발견될까봐 건강검진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한 분 계세요.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큰 병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내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먼저 떠나서 나 혼자 남으면 어떨까?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고,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같이 그럴 때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 마음속에 생깁니다.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생활이 과연 어떨까?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될까? 직장에 이제 새로 취직을 해서 들어가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남자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군대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퇴직은 해야 되는데 퇴직 후에 내 생애가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까? 아,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 만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요. 눈에 딱 보이면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안 두려워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들고 계세요. 위험한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된 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영안으로 보셨다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 두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방송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명함크기 ITL 카드는 BBN을 많은 분들께 알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팩에 10장씩 들어있는 ITL 카드, 여러분이 자주 오가는 곳에 비치해 놓는다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연히 저희 방송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잘못된 결혼생활, 마약 중독 또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으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받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래서는 저것만 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볼 때에 이걸 가르쳤거든요. 서기관들이 유대인에 가르쳐 주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악한 놈들하고 교만한 놈들은 완전 발바닥에 죄가 될 것이다. 그럼 악한 자가 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그 놈들은 발바닥에 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뭘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올 때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그들이 그 산 위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명하셨을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을 지금 목격했잖아요. 영광의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임을 특히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려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희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한 거 못 봤지? 나 베드로야 베드로. 나 야고보야 나 요한이야. 제일 먼저 부른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니? 못 봤지? 우리는 봤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 명만 증인이라도 법정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속이 불에 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봉사를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한 자들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봉사를 말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예수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걸 봤다라고 한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세울 거예요? 죽지 않는 메시아로 세울 거예요.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제자들 묻죠.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엘리야를 봤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킬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회복시킬 일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할 일이 뭘까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발 앞에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4장 1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성경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오시면요? 특별한 한 날이 임할 때 즉 메시아 오시는 그 날에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4장 1절에서 3절까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들은 막연하게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다렸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몇백 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말라기 성경도 여호와의 큰 날, 그 날은 메시아 오시는 날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럼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이에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뭐 해줄 것이라고요? 구원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은 뭘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으실 것이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그 교만한 놈들 나라가 크고 강하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옛날 같으면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밟아서 그들은 우리 발 앞에 발바닥에 발밑에 재같이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뭐가 되고요? 영광을 얻고 이 메시아를 문자 들어보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이루어준다고요? 교만하고 율법도 모르는 그 나쁜 놈들 이방인들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나쁜 놈들은 발로 밟아버릴 것이고 우리는 영광교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할 때에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어요? 나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겠어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도 세상이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십자가 보험만 전한다고 그 십자가 보험만 전한다는 곳에서는 저것만 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볼 때에 이걸 가르쳤거든요. 서기관들이 유대인에 가르쳐 주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악한 놈들하고 교만한 놈들은 완전 발바닥에 죄가 될 것이다. 그럼 악한 자가 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그 놈들은 발바닥에 죄가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뭘 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어제 세 분이 손님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려서 그 안식교에 나갔대요. 안식교에 가니까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꽁치도 먹지 말라. 왜요? 비늘이 없거든요. 오징어도 먹지 말라.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이 안 된다 그 말씀도 하신다. 어르신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오시는 그날에 나는 심판 안 받고 구원 받고 싶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죠? 그런데 이 넓은 게 온다고 그런 구원 자동으로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외에 내 종 모세에게 명령. 호렙이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 호렙 같이 말하는데 그래서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뭘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산 위에서 산 아래 올 때 들고 온 그 율법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율법 또다시 주셨잖아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데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하리니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지. 이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누구를 예언하고 끝내는 거예요? 메시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메시아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한다. 그럼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킬 건데, 이 돌이키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요? 저주하리라. 이게 성경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가끔씩 유대의 독립운동을 한다고 막 사람들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자,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 수 없는 메시아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례원이 왔습니다. 회개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엘리야로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거든요. 구역에서 누가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 온다 하지 말고 요한이 온다 하면 좀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려는데 요한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엘리야로 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혹 요한을 엘리야로 봤다 할지라도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가 정말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누구를 의심해요? 예수님을 의심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이, 율법받은 유대인들이 혈과 육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 못 알아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 나를 중심한 메시아 사상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으로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이 구약 보세요. 모세 이야기와 말라기에서 엘리야 이야기하면 이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0절. 그러함에도 물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제자들이 물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죠. 메시아를 400년 기다렸어요. 물론 구약에서 오래 기다렸지만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을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저 나쁜 놈들 발로 밟아버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었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엘리야 과연 먼저 와서 모든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뭐로 대우했다고요? 이미들어. 엘리야를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베임 당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 당하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고 나서 큰 소리 쳤습니다. 이제 메시아 왔다. 넌 끝났다. 넌 다 죽었다. 회개하라. 제사장 너희들 회개하라 이놈들아. 서기관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지금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내 뒤에 바로 오셨다. 지금 타작마당에 타작하신다. 알고 뭐 곳간에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세요. 그분이 내 뒤에 오셨다. 회개하라. 그런데 누구까지 큰소리 칩니까? 헤롯, 너 회개해. 넌 나쁜 짓 했잖아. 너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는 너 회개해. 신격이 나서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은 목 잘라 죽였잖아요.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요한을 죽였듯이 인자도 나도 그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걸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왜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문자대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을 바로 해야죠. 메시아가 오면. 율법 지킨 자는 구원해주고 안 지킨 놈들은 발로 밟아버리는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세례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세례요한조차도 생각을 못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나다 이 말 하지 말라. 13절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근데 이때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아직 못 깨달았어요. 성령임에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온다면 죽지 않고 엘리야가 갔으니까 그 엘리야가 정말로 다시 와서 회개하러 가면 사람들이 막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와, 전에 엘리야, 그 엘리야 맞네? 구약에 엘리야가 진짜로 나타나서 변화세대에서 나타나듯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가 영광교에 나타나서 너가 회개하라 메시아 온다라고 해서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엘리야가 아니고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엘리야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보내면 되는데 왜 이름도 엘리야 세 글자인데 요한 그건 두 글자잖아요. 이름도 틀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측한 엘리야, 유대인들이 예측한 메시아의 길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엘리야 올 거야. 야, 이 사람이 엘리야일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 보였지?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예측해서 찾아가는 그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산 위와 산 아래 나눠진 거예요. 산 위에 못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다 죽어요. 짐승조차도 침을 당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돌판에 깨어지듯이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자기 배에서는 건져내는 이 일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산으로 다 죽어요. 돌판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누가 원할까요? 이 메시아를 과연 누가 원할까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에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 내가 왜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인지 드러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이분이 엘리야일 거야 이분이 세례요한일 거야 찾아 나서는 것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믿으라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가장 그리스도 뭐 적그리스도니까 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요 가장 비슷한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표적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물까지 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같이 겸손으로 무장하고 친절로 옷을 입고 정말 성경도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속지 마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골방에도 하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데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 아 어떤 예측하는 엘리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고 믿는 거네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 곳 더 보십시다. 예. 요한 엘리야를 보낸다 했는데 왜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지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감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승리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에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한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열두 반차를 따라 제사의 직무를 하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 담당하는 사람이 사가랴예요. 엘리사벳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줘요. 계시죠.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엘리야를 하라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해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너희가 예측하여 엘리야 찾아서 믿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여기 진리다, 여기 생명이다 찾아가면 스스로 찾아가면 그것은 미끌려져요.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성경을 그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 하면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누가 보면 그렇게 놓고요. 마태복음 그 아까 한번 더 봅시다. 아, 17장, 예, 17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내가 말하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데요, 예수님. 아니, 엘리야는 엘리야고 요한은 요한이잖아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안 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잖아요.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따지고 싶죠? 아, 이런 믿음이 져서 안 따지고 싶은 모양이네요. 정말 한국 사람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잘 믿어서 문제라. 아, 따질 것은 안 따지고, 안 따질 것은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 정말 따져봐야 될 것은 안 따지고, 따지지 않아야 될 것은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이 야는 요한인데요.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 피로 인하여 너는 내 의인이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 죄인인데요. 나 내 피가 너를 깨끗하게 다. 아닙니다. 나는 그 피 말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너 의인이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뻔뻔해요, 그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양심이 고운 사람은 가로유다 자살했어요. 베드로는요, 양심도 없어요.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해놓고는요, 뻣뻣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이 바보 같은 베드로잖아요. 양심 고운 세례 가룟 유다 자살했습니다. 베드로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상처에서 벗어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의 그 인과율의 체제로 성경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꾸만 인도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기 나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전부 마귀한테 몸감 속은 거예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우리 마귀가 심어져 우리의 선악체계로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요한 보고 엘리야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 말씀이요. 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해.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문맥 뒤에 글자 뒤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내가 너를 말해. 에고 에미. 내가 그다만 내가 그다. 내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하신 친절찬은 그 말씀이 말씀하는데 모세의 그네보다 더 높으시잖아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높으시므로 내가 그다. 내가 말한데 너 의인이야.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요구 안 합니다. 자 누가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세요. 천사가 요한을 보고 뭐래요? 누구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선한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고 낙타 털을 쓸고 석천을 먹으면서 엘리야가 광야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 삶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다. 사가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자기는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제사장 경건한 제사장도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사가랴가 막 지체하니까 야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놀랐죠. 근데 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짓자 해요? 사가랴로 짓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알았겠죠. 남편을 통해서 알았겠죠. 뭐 글로 써줬든지. 그러니까 아내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 이름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는가 하니까 이 사가랴가 형용하죠. 말을 못하니까 해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요. 그때 시가 풀려져요. 놀랐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에게 계시려고.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이 요한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라고. 왜요? 지금 사가랴에게 예언한 이 천사의 말이 엘리야의 일을 요한이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러면 엘리야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엘리야의 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한 구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거 지난주에 본 기록은 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이라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캄캄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산에 올라가서 뭘 봤다 들었다 하라고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에서 샛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교회 성장에 사묵든지 성경을 가지고 목사의 비전에 사묵든지 하면 그 전부 사소로이 푼 거예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십자가로 완성하셨는지 그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을 사소로이 푼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죽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여졌다면 지금 우리는 산위의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에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산 아래 가면 어째요? 남편이 혼자 오신 부인이 있다면 남편이 와 빨리 밥 안 해주노? 어디 갔다가 이래 늦가 오노? 남편이 중하나? 예수가 중하나? 막 이렇게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조금만 기다려 빨리 밥 차려드릴게. 이렇게 하셔야 산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하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 열심히 일주일 또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산 위에서 주님 만나고 그 힘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원고를.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믿는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산 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거 끝에 찬송하겠습니다만은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찬송하는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친다는 개념의 예배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갖춰도 주님이 안 만나서 여기는 허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장차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제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죠? 보고 믿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이에요? 산위의 시간이에요. 정말 이 산위의 시간이 좋아서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보고 싶지만 주님께서 다시 뭐라고요? 산으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산 아래서 살아야 돼요. 산 아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산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는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에는 다시는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그 영원한 산위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산위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기쁨으로 그 놀라운 주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이 땅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 정말로 다시는 산 아래 내려갈 일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과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한국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 방송인데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터넷 처음 시작 페이지가 BBN 홈페이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BBN 홈페이지를 인터넷 시작 페이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나부터 실행한다는 생각으로 행할 때 다른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 동참하여 함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인터넷을 시작 페이지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에 라디오 방송 아이콘을 보시면 그 아래 전도도구란 글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전도도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시작 페이지로 만들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BBN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만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에 대해서 시편 1편 이제 네 번째 주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체를 준비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준비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준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인생이 아닌가. 아침 먹을 때가 되면 누군가 준비를 해요. 식사 때, 점심 때, 저녁 때 누군가 준비해요. 그리고 그 준비한 손길들로 인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옵니다. 모든 계절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미리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것이 준비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준비하는데 인생 전체를 준비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악인은 마치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려갔다가 저렇게 날려갔다가 마치 더미와 같이 그냥 쌓여지는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의인들의 회중이지만 의인들의 교회입니다. 의인들의 교회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누가 불경건한 사람들이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한 사람들도 물론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먹고 즐기고 마시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세가 없느냐? 정말 영원한 세계가 없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해요. 정말 내세가 없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 정말일까?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 너가 말하는 그 말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근거가 뭐냐? 근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이 전부라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 불경건한 사람들, 겨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들의 삶에 공포가, 그들의 삶에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감을 대하는 태도가, 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 공포감이, 인생에 대한 공포감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그들을 어떠한 생각을 갖게 만드느냐,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느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다, 내가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아, 지금 즐거우면 됐지, 내가 지금 누리면 됐지, 내가 죽어봐야 내가 모든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왜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악인들일까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점점 몸이 연약해지고 쇠해지고 병들어지면서 늘 두려움이 점점 커져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문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피안의 세계, 미지의 그 나라가 두렵도다. 그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쓰는 그의 모든 작품이나 글들이 다 비극적인 거예요. 다 비극적인 거예요. 사람이 배신당하고 병들어 하면서 고통당하고 전부 다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인생은 비극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비극적인 인생이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죄인들이 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죄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의 전체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전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유아기에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장년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하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 묫자리를 잘 준비해 놓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면 내 인생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언제 준비하느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해라.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네가 힘이 있을 때에, 네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노년이 되어서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네가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느낄 때에 이미 늦어버린다. 그러면 청년들만 심판을 준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제 노년의 때에 늙음악해질 때에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심판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중년의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노년의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나이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심판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순서대로 먹지요.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을 언제 준비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는 심판을 준비할래야 준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할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상급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슬픈 것이고 참 우울한 것이고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 주위에 누가 정말 떠나간다. 그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슬픈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기쁨이 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언제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과 등을 져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 삶이 정말 어려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장차 우리에게 이말 심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너의 인생 참 잘 살았다.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잘 살았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증명할 길이 무엇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과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근거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내가 너를 에덴에서 쫓아내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어겼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과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과 악한 자들의 모습,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을 우리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날이 길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임박할 진노가, 도끼가 마치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 집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나의 진노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도대체 그 피를 뭐에다 쓰려고, 선지국 끓여먹을 것도 아닌데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이 제 정신이 있기나 있는 것이냐, 그 피를 왜 문설주에 바르느냐 라고 했던 사람들,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어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 롯과 그 사람들이, 그 가솔들이, 너희는 절대 이 소돔의 성에 떠날 때, 이 소돔의 성에서 떠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쉬워함으로, 그들의 재산이 아쉬움으로 돌아보며 그들이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든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복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고 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말씀이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제 그 보여진 말씀 그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이론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니케아 공에 의해서 성경 안에 들어갈 것이냐?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너무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놓고 그 성경학자들, 교부들이 전부 모여서 야고보서를 정경화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에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딱 한 문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다 알지요? 해볼까요? 시작.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심판을 면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는 그의 부활하심을 믿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늘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 도대체 내 믿음에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시편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선함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토록,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선함의 열매. 침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선함의 열매. 내 인생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이 들여지는 선교의 열매. 지난 그림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닥터 프랭클린 라스터,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라스터 선교사님이 패스드 어웨이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분의 그 아티클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티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근데 제가 저 아티클을 읽어보면서, 그 아티클은 본인이 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추모하면서 쓴 글인데, 믿음의 영적 거장.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전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오직 한 가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그 수혜를 입은 교회잖아요. 한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온 나라에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 그의 이제 그 피네로, 그 장례식 그 모습이. 제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에 저 라스터 선교사님 그 아내 그 메리 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 아티클에 보면 그 글이 있어요. 향년 94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어도 아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대요. 너무. 그런데 저분에 대한 장례식을 가족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저분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해.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 귀한 모습.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뭘 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뭘 지키고자 살아갈까요? 여러분 정말 심판을 믿으세요? 심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떠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좋아요? 다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물질로는 후원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선교인가요? 말은 어떤가요?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을 좀, 내 남편에게 하는 말, 남편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요? 내 말하는 것, 힘들었지. 오늘도 고생했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어려워? 나도 어려워? 청년들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정성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젊다고요? 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나이는 순차적으로 먹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실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능력인데 말로만 믿음의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뭘 말할까요? 겨다. 겨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겨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능력은요 우리의 선함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내 행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 안 해봤거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내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보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인생 전체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 전체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상급의 시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요즘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리처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안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그들을 구해주시는 것에 대해 조건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복무했던 이 남자 역시 전투 중에 죽음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1: 야, 디. 넌 군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
2: 땅콩 팔았어. 사람들이 군대에 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땅콩을 보내거든.
1: 예전엔 땅콩을 공급하다가 지금은 우리 전함에 식량과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거네.
2: 그렇지. 그런데 내 생각엔 곧 우리 머리 위로도 땅콩이 날아다닐 것 같은데.
1: 아, 가미가제들?
2: 여기가 바로 물자를 수송하는 항구라는 걸 놈들이 알고 있거든.
1: 그놈들은 거물들을 뒤쫓기도 바쁠 거야. 그리고 우리처럼 조물에게 배들은 자살 조종사들이 볼 수도 없을 거야.
3: 저봐! 놈들이 오고 있어!
1: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
2: 나 정말 기도할 거야. 믿어도 돼.
0: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리처드 프란치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 간증입니다.
4: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린 시절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물건을 훔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끼어서 친구의 돼지 저금통을 털어 과자를 사 먹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헌금하라고 주신 동전을 가지고 몰래 사탕을 사기도 했답니다. 또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서 동전을 훔치는 등 저에겐 죄악된 습관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제가 11살 때 지역 교회들 중에 한 곳에서 이웃을 위한 성경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와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 얘들아, 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배웠지? 너희들이 잘 배웠는지 한번 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리차드, 선생님에게 이 구절에 나오는 양들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니?
6: 아니요. 어제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건 아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5: 그래, 그럼 다시 설명해 줄게. 우리는 양들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문이란다. 이해가 되니? 근데 사탄은 도적이야.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멋진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한단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쁜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성경에선 이런 일들을 죄라고 부른단다.
6: 알아요. 엄마 아빠가 제 나쁜 습관들에 대해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죄인가요?
5: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모두 안전한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 문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기 원하니?
7: 네, 선생님!
4: 그날 저와 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리 많이 성장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무렵은 제2차 세계대전이 격렬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군에 입대해 태평양에 배치를 받았고 우리가 탄 작은 연락선은 큰 전함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가 가미가제 공습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2: 다시 집에 돌아오니 정말 좋아요.
0: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2: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때도 있었거든요.
7: 우린 그저 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0: 이제 대학에 갈 거지, 딕?
2: 아니요. 전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황야로 나가보고 싶어요. 어쩌면 저 산림화재 감시원 자리를 지원할지도 몰라요.
0: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봤니?
2: 아,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돈은 얼마 못 받지만 재밌어 보여요.
0: 아이다호까지는 어떻게 갈 건데?
2: 그건 제가 이미 다 처리해놨죠. 이삿짐 회사 기사랑 같이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0: 딕, 나랑 같이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2: 아유, 하지만 어머니.
0: 아유, 나에게 말하지 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4: 하나님께서는 아이다호로 가는 문을 닫으시고 대신 버스와 트럭을 제조하는 공장의 자리에 다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면서 저녁 시간을 내어 인명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던 중 그해 8월에 펜실베니아에서 열리는 성경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휴게실에 타코 라켓을 들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2: 제가 다음 타코를 같이 쳐도 될까요? 혹시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으세요?
8: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는데요?
2: 잘 됐네요. 같이 게임해요.
4: 그렇게 해서 저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다음해 여름, 제가 여름 캠프에서 인명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진이 휴가를 내어 찾아왔지요. 주일 오후에 우리는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8: 딕, 형제는 하느님께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2: 글쎄요, 그보다는 전쟁 중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때는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기도했었거든요.
8: 그러고 보니 인명구조대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네요.
2: 여긴 아버지가 원하신 곳이에요. 보수는 많지 않지만 스태프들이 모두 신학대학원과 성서대학에서 온 학생들이거든요.
8: 나도 성서대학에 가고 싶어요.
2: 우리 부모님도 내가 성서대학에 가도록 기도 중이세요.
8: 형제는 확신이 없어요?
2: 아직은 없어요. 인격적 전도에 마음이 많이 끌리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8: 언제 구원받았어요?
2: 11살 여름 캠프에서요. 상담자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내 생각엔 영적 전투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진.
8: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자매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네요.
8: 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거든요.
2: 전요, 늘 독서가 어렵고 암기하는 게 힘들어요.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성서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8: 하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성경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돼요.
2: 그렇죠. 하지만 행동으로도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어요.
8: 난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2: 자매는 나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에요.
4: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델라웨어에 있는 성서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을 외워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거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룹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9: 저기 몇 사람이 오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자. 저기요, 안녕하세요.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형제님들께 친형제보다 더 친밀한 한 친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형제님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성경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각자가 말이죠. 형제님들은 아마도 스스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자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4: 1948년 6월 저는 진과 결혼을 했고 같은 해 7월 시카고에 있는 대학으로 옮겨 복음 전도를 전공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 두 사람 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일터에 가기 위해 열악한 동네를 계속 지나야 했습니다.
2: 나중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8: 맞아요. 선교사들이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2: 하지만 난 어디든 갈 준비돼 있어요. 단 랭귀지 스쿨만은 빼고요. 난 언어를 배우는데 별로 소질이 없어요.
8: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딕.
4: 얼마 후에 우리는 멕시코에 사는 인디언에게 가는 선교사로서 허가를 받아 멕시코 남동부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며 1년을 지낸 뒤 선교회에서는 우리를 다시 고산지대로 보냈는데 저는 언어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곳 주민들이 각기 다른 사투리로 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인은 아주 능숙하게 잘 해냈습니다.
8: 나 오늘 원주민 의사와 간호 선교사랑 같이 다른 마을에 다녀올 거예요.
2: 멋진데요. 무슨 일을 하게요?
8: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약품을 주고 주사를 놓아주는 일이요.
2: 잘 다녀왔어요?
8: 조심해요, 뭐. 나 발이 지금 욱신욱신 쑤셔요. 언덕을 많이 오르내렸거든요. 하지만 사역은 멋졌어요. 그 어린이들을 돕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해요.
2: 내가 그 지방 사투리를 배울 수 있다면 나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4: 2년이 지나자 우리는 그 마을의 생활 방식에 아주 익숙해졌지만 제 언어 실력은 여전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텍사스 에딘버러에 사는 랭귀지 스쿨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성경 공부의 집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때 그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렸답니다.
7: 성경 공부의 집이라. 재밌을 것 같구나, 틱.
2: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거든요, 아버지.
7: 그런데 너 전화 복음 전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2: 아니요. 그게 뭔데요?
7: 내가 널 그 사역의 설립자에게 소개시켜줄게. 그 사람은 어린이들을 위해 약 2분 길이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테이프에 녹음하고 있거든.
2: 아이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라디오로요?
7: 아니, 전화로. 그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번호를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면 미리 녹음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2: 그럼 저희도 영어나 스페인어 메시지를 녹음하면 되겠네요. 야, 이거 빨리 진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요?
4: 우리는 전화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고 매달 4개의 테이프를 녹음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만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통에 꼼짝없이 매달려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국에서 자동전화 응답장치를 임대했고 지는 그곳으로 어린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녹음했지요.
8: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으셔야 해요. 그분은 어린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소망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디, 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책을 쓰고 싶어요.
2: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으면 그렇게 해요.
8: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어요.
2: 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요금을 꾸준히 낼 형편이 못 돼요.
8: 알아요, 여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2: 그렇긴 하죠. 지나온 7년도 정말 멋진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직장을 구해야겠어요.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사에 지원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8: 나도요. 책은 남는 시간 틈틈이 쓰면 되니까요.
4: 우리는 둘 다 임시교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당시 진은 당뇨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8: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여보?
2: 응? 할 수 있는.
8: 잘 못 보겠어요.
2: 나한테 잘 보이는데. 당신 시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8: 사실은 그래요. 리차드, 어쩌면 나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2: 아니, 뭐야? 그럼 빨리 안과 의사에게 가야지.
8: 여보, 나 무서워요.
2: 두려워 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
4: 지는 양쪽 눈에 각막 이식이 필요했고 1년 반 동안 3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회복된 후 우리는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고 아내는 그곳 대학교에서 캠퍼스 소속 의사들을 위한 행정비서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대학 보수설비과에서 일하게 됐죠. 그 후로도 아내는 청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자들과 성경 교재들을 꾸준히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당뇨병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도 은퇴를 했지요.
10: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딕.
4: 이제는 속도를 줄일 때예요, 진.
10: 하지만 새로운 길이 있을지 몰라요.
4: 어떻게요?
1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집을 주셨잖아요. 여기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4: 당신이 좋다면 우리 자고를 사용해도 좋아요.
10: 난 좋아요. 그냥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줄 공간이면 충분해요.
4: 남자애들은 손으로 작업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내가 구부러진 못들을 똑바로 펴는 법을 가르쳐줄게요.
10: 그 일은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데 좋은 예가 될 거예요.
4: 우리 그 장소를 열린문 작업장이라고 부릅시다.
10: 나도 각종 수공예와 게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재미있을 거예요, 여보.
4: 우리 어서 시작합시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친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지만 곧 우리의 집 앞 차로엔 아이들이 주차한 자전거가 들어차고 차고엔 어린이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일종의 청소년 제작실이었죠. 그러나 몇 년 후 진의 병세가 심히 악화되었고 어느 날 아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의 골반에 금이 갔대요.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10: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겠네요.
4: 울지 말아요. 여보, 당신은 여전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제 소중한 아내 진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공예 사업을 번창케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집어야 걸을 수 있는 80대 노인이지만 지금도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학생이며 또한 어린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임에 감사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에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정운석, 이명수,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이미향,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부풀려진 진화연도에 따르면 달의 나이는 45억 년이 됩니다. 바위가 많은 달 표면으로 밀어볼 때 15억 년 동안 지질학적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5억 년 이후 30억 년 동안은 매우 안정적이었거나 죽어 있었다는 말이 되죠. 정말 그렇게 오래됐다면 말입니다. 20세기 전반에는 달에서 세계의 변화, 밝은 점, 안개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달이 지질학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기에 너무 오래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목격들은 묵살됐죠. 그러나 달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이 목격돼서 1968년에는 나사가 달 활동의 연대기적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787년에 유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달에서 화산 폭발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허셜은 세 개의 화산을 찾아냈는데요. 폭발 후 발광 물질이 이틀 동안 분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던 아리스타쿠스 지역은 이미 화산 활동이 300번이나 넘게 관찰된 장소죠. 이런 관찰 결과는 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천 년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되며 성경의 내용과도 잘 맞는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갖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BN에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선교 헌금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투자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그 주님에 대한 고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에 관해서 우리는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부자 관원이 여러 계명을 잘 지켜왔음을 자랑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 그가 사실은 물질에 관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진정 최종 제자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그 마지막 관문이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안에, 이렇게 해줘. 우리는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자,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소원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떤 친구는, 목사님 나는 빨리 마치고 가서 놀러 가고 싶어요.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어떤 친구는 아예 막, 자, 눈 뜨고 허리 쭉 펴고, 예, 나는 2박 3일 여행 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대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신대요. 우리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6: 달라요.
5: 얼마나 달라요?
6: 아니요.
5: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요, 천국 그 눈에 안 보이는데요. 나는 지금 재미있게 살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6: 이렇게 사는데 천국이 보고 싶어요.
5: 아, 두 가지 다 하고 싶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도 가고 싶어요. 자, 그
6: 사는데,
5: 이렇게 살긴 사는데
6: 살아서 천국을.
5: 아, 살아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 살아서 천국 보고 싶어요. 목사님 지금 살아서 천국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6: 천국이.
5: 네, 천국 보여주고 있잖아.
6: 교회?
5: 아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8시 20분에 와서 아버지 출근하는 딸하고 가지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문이 닫혀 있어. 그 2층에 세보레 자동차 가서 전화 빌려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엄마가 또 내한테 전화했어. 아직 아무도 안 왔대요. 아, 다음에는 너무 일찍 오시고. 그래, 지호야, 잠깐만. 잘, 천국을 보고 싶, 살아서 천국 보고 싶다 그랬지?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거든요. 그냥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안에 천국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바울사도 왜 하느냐 면,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보 복음,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 갔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 바울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누가 천국을 이야기해 주지? 지호야? 목사님이 내일 어디 간다? 비행기 타고서 멀리 가요. 그래서 월요일 가서 금요일 올 거거든요. 가서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잡힐 수도 있어요. 경찰이 거기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못 오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목사님 내, 다음 주부터 못, 안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억수로 고맙다 걱정하는 너. 다른 친구는 잡혀가든지 말든지 뭐 없으면 신나지 뭐 이거 뭐 설교도 안 듣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교회 함께 할 수 없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이 가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사고 나면 이제 뭐 바다에 펑펑 하고 추락해가지고 목사님 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그럴 때에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여러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내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억지로 좀 듣는 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고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안 보이고 없어요?
6: 보이는데
5: 성을 까더라고 이렇게. 아, 그래. 예를 들어서 이퍼 가정법 만약에 안 보인다면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춤춰요? 아빠가 또 일러준다 입에 그런다고. 자 없으면요 어떤 친구는 이럴까요? 아 걱정이 되는데 야, 목사님이 없으면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어떤 친구는요 우와 목사 한 분이 속이 시원하다 놀자 집에 가자 게임하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목사님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 없을지라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해와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앞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 예수님하고 잘 사귀면서 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시면 야 똑바로 해. 바로 앉아. 매를 딱 들고 요새 매 들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매 들었어요. 그래 매를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이 있으면 딱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선생님 급한 일이 있다.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유학습하세요. 라고 가버리면 정신 차리고 공부해요. 아니면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요. 만화책 펼치고 그냥 놀고 막 사오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래도 좀 듣는 척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말씀도 보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큰일이다 참말로. 자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있다고 듣는 척하고 사람 없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세요.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아, 우리는 뭐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든 선생님이 없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 전에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무슨 내용이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없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 있으면 하는 척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걱정이 되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에베소 교회 걱정이 되지만 바울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어도, 선생님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두고 있느냐면 맨날 그래 자 선생님이 안 보이고 모세 안 계세요. 그러면 막 게임만 할 거예요. 막 게임만 이러면 게임 그거 중독되면요 거기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해요. 조심하세요. 막 게임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주시면 이런 거예요. 야, 이 게임 해서 뭐하니? 이 게임 하면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야, 이 게임만 하다가는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게임 안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산다.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 그래요.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왜 여러 가지를 하나를 왜 여러 가지로 말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 이해를 잘 하는데 한 번만 들어도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예성아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단다. 하나님이 내한테 어렵게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 영으로 계신단다. 그분이 성령이 된다.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단다.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글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게임 그만하자. 야 이제는 좀 말씀을 듣자. 이제는 말씀을 보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은 누가 줘요?
4: 하나님.
5: 예,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목사 없으니 잘 됐다. 나는 내 마음대로 놀아야지.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걱정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자 하니까 오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와우 겁나요? 엄마 아빠 죽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말씀을 들려줄 부모가 없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밥해줄 부모가 없어서 걱정이죠.
4: 네.
5: 응,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실까? 구원이 뭘까? 지옥이 뭘까? 청이 뭘까? 영원한 생명이 뭘까? 이런 것은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잘. 그냥 맛있는 밥이나 잘해주고, 간식이나 주고, 용돈이나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가득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선생님들은 알아야 돼요, 뭘. 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이렇게 싫어하구나. 그걸 애들이 장난쳐요. 지금도 봐요. 말씀 듣는 거는 싫단 말이에요. 재밌는 영화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 봐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 누가 도대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내가 없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이런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13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그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들이 십자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에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아무에게도 세례요한이가 수많은 사람이 세례 받을 때요 아무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합시다. 이는 이 예수님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우리가.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 변화했다고 변화산이래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한테 갑자기 모세 엘리야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와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밑에 자기 집이 있어요. 집도 다 잊어버려요. 자식도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장모님도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은요 초막이 안 있어도 된대요. 자기는 집 없어도 된대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여기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말 엘리야 말 구약의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야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목사님 없고 선생님 없고 뭐 예수님 부모도 없으면 뭐 예수고 뭐고 아무 필요 없더라. 나는 돈이 제일이더라.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나는 돈 벌러가 이제 돈이 제일이야. 이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요 예수님이 싫고 그냥 나는 내가 재밌는 거 내 몸이 재밌는 것만 좋아요. 이거 예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것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큰적인 마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 경고의 말씀이죠. 어느 부부가 제2차 대전 당시에 탔던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쇼에 갔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일은 고령의 전쟁 참전 용사들의 반응이었답니다. 노병들은 항공쇼에 참가해서 자신들이 참전했던 전쟁과 자신들이 조종했던 비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그분들이 전투 이야기를 할 때면 대부분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들었던 최고의 소식은 청년들이요, 전쟁은 끝났다 하는 그 말이었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전쟁, 곧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를 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로 낙심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편지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는 성령께 항상 의지함으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녀들아 전쟁은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라고 하실 그분의 말씀은 전시의 군인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동을 일으켜서 우리 눈에는 눈물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신앙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근 한 저명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의 선이 그리스도인들의 선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이 선은 결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갈 합당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만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무지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라면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BBN 방송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대화방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반문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만큼 크신 분인 동시에 우리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다 들여다볼 정도로 섬세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두뇌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각도도 다르고 내면에 담고 있는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서로 오해하고 삐치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자분들의 마음, 이걸 헤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묘하게 하다 못해서 애매하기까지 한, 때로는 이게 뭘 원하시는 건지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진짜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따질 케이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억셉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믿고 억셉트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문하고 따지는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때에 따라서는 대어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에 우리 스스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만 상할 뿐이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최선이다 믿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준비하신 계획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바른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반문하며 되어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억셉트하고 순복할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전주예수병원의 닥터 크레인 박사님에 대한 스토리, 이분은 존스 하킨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셔서 22년 동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사역을 하신 남장로회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신사 참배 거부 때문에 폐쇄되었던 그 병원을 다시 그분이 세우시고 한국 땅에 인턴 제도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949년도에는 9살짜리 여자아이의 그 배에서 1063개의 기생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기생충 박멸 운동을 시작했던 분도 바로 이 닥터 크레인입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왔을 때에 한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를 안식년 기간 동안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그야말로 신실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두 아들이 강에 나가서 이렇게 배를 타다가 그만 익사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집에 불이 나서 집 전체가 전소가 되어지고 그 바람에 자기의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닥터 크레인이 그 집에 도착해 보았을 때 잿더미가 된 그 집 앞에 세 구의 시신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있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닥터 크레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신에게는 두 가지 압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압선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억셉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원망하며 대어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찬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말 끝에 그 집사님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우리 닥터 크레인 박사님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극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해 놓았던 축복들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은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일부가 던진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바로 앞전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8절 말씀 때문에 식구들의 반문이 나왔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본인이 다 결정해 놓으시고 행하는 것인데 우리 보고 어찌란 말이냐, 이와 같은 반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어들고 반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있겠느냐. 감히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어도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표현은 뭘 지적하는 것일까요? 너는 피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위치에는 우리가 감히 나를 만든 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지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거나 대어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할 사람 따로 뽑으시고 버릴 사람 따로 뽑으셔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듯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실 자들을 선택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절대주권과 선택의 실제적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표현이지 절대로 블레임 받아야 될 사유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는 아시죠? 우리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 전도 훈련을 시작했던 분이시죠. 지금 물론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다섯 명의 친구가 은행을 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짐이라고 하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 그 다섯 친구를 말렸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다섯 명이 지미를 밀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지미가 그 다섯 명 중에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엉켜서 싸웠어요. 못 가도록 막 엉켜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른 네 명의 친구는 은행으로 가서 은행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 한 명을 살해하게 되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담하지 않았던 한 명의 친구는 형을 면하게 됐어요. 이 대목에서 제임스 케네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누구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행한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행을 털었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한 친구,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던 그 친구는 왜 형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착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했던 악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해서 형을 면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 형 받지 아니한 사람도 실제로는 악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이것을 제임스 케네디는 긍휼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칙대로 따진다면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주는 것을 mercy,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받는 경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적 결정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결정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억셉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따지고 반문함으로써 리젝트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결정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새 창조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21절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히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오늘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토기장애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는 토기장애요 우리는 진흙 우리 찬양가사도 나오잖아요. He is a potter, we are the clay. 그 찬양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이게 그 유명한 토기장애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릇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농로 위에 휠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요. 즉 깨어지고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릇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내어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에는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 그게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망가졌는데 깨어졌는데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another pot, 새로운 차원의 그릇을 다시 만드셨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유다 민족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족이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민족.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땅히 버려야 당연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본문에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망가진 그릇이었어요. 우리 자체를 바라본다면은 다시 쓸만한 가치가 전무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손으로 빚어내셔서 존귀한 vessel,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것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그분이 만드신 좋은 작품. New Living Translation,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poema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poem, P-O-E-M, poe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라고 하는 단어,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상 보게 되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빚어내셔서 우리를 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노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가끔 우리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비참하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래요. 노래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처럼 귀한 분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지 귀찮은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태어난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평생 동안 8,000개의 찬송시를 적었어요. 오늘 건강한 사람들이 한 편의 시도 적지 못하는데 시각장애자가 8,000개의 시를 적었다는 사실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국의 송명희 자매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 판정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도 다니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송명희 자매로 하여금 그야말로 유명한 분이 되게 한 귀한 시가 한 편 있죠. 나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곡을 붙여서 나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온 전신이 다 불구자가 되어지고 평생 동안 비틀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온 한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unfair하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새 창조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찌달리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이다. Masterpiece이다. I am the poem of God. 하나님의 시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에 말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 영광의 풍성함을 안겨주시기 위함. 22절, 23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의 뜻은 진노의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케이스죠. 자,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2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24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혹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설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22절을 보시면은 even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의 지금까지 범했던 죄악과 잘못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은 이번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intention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intention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intention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노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린 진노의 그릇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긍휼의 그릇이 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적 영광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플레이스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내게 될 풍성한 축복, the riches of the glory,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참된 차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와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이 땅의 행복과 불행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못 먹는 것 때문에 목매달지 않는 우리는 더 큰 차원의 the riches of his glory, 그분의 영광된 부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월화수 지난 주간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지방회 수련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축 스케줄도 있고 또 교회 사역도 너무 많아서 갈 형편이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부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분의 목사님들이 그 네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다 우리가 펀드를 내고 그분들을 좀 좋은 곳에 모셔서 대접해드리면서 내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좀 피곤했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제가 한 2시간 반을 차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도 굉장히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목회 쫓겨 다니고 일에 쫓겨 다니다 보니까 진짜 보아야 될 영광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사모님들만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아,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난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줄 몰랐어요.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이고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정도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부르지 않는 좀 연세 같으신 분들이 가끔 부르시는 노래 정도로 알았는데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같이 모였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게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소망인데 이걸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사역자가 되고 왜 선교사가 돼야 하나. 우리가 세상적인 뭘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고생하며 어려움 당하며 여기까지 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날의 영광 때문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은 끝나요.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 가서 주와 더불어 영혼을 보내며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그 자리.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이고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지는 만큼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편가르기 위한 절대 주권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빚어 만들기 위한 주권. 두 번째는 영광된 구원의 복을 안겨주기 위한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주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북쪽 왕국 남쪽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 호세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음녀와 같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실 자체가 음란으로 꽉 차있는 그런 시기가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후에 호세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후에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분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성경 표현에 보면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화류계에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케이스든지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가정에 이런 부인을 데려오게 한 이유가 뭘까?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이 부인이 들어와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좀 착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 또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고멜의 처지가 이해가 된대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 처녀 시절에 마음대로 놀던 여자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던 여자분이 목사와 결혼을 했어. 그 이후부터 갑자기 사모가 되고 나니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나.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항상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 신방 갈 때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묵상하는 이런 생각만 주로 해야 되니 이게 어떻게 고멜이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한 3, 4년 애기 셋 날 때까지 버틴 것도 장한 일이다. 3년 정도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뛰쳐나간 케이스. 아마 사모님 입장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의 가정을 떠났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떠난 후에 다시 데려왔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고멜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갔으면 또 데려왔을 거예요. 또 나갔으면 또 데려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한 번 사랑했으면 무엇을 행하든 어떤 상태가 되든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 주리라. 여기 하나님 사랑의 포괄성을 발견하게 인클루시브한 하나님 익스클루시브한 것이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나의 피플로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 사랑. 즉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에게 unconditionally 사랑하시는 하나님.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회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깨어지되 그냥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마저도 다시 나의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 이걸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심령적으로 우리 삶의 내용 자체가 완벽하다고 말할 자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금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난 그 부분을 깎아내어 주세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의 막 나가려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깎아주세요. 깨어지고 부서진 실패하고 상처난 부위들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심지어는 금이 같기 때문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보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의 골까지도 하나님은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쉽게 표현하면 절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어떤 케이스든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매를 치료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망가지고 무너졌던 유다민족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온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문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복을 준비하시고 나에게와 같은 고통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이 너무 아파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역시 여러분을 절대적 사랑과 능력으로 품으실 하나님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도움을 부탁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연 강사의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라우마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러면 상징적으로 뭐가 떠오르냐. 뭐 어떤 사람은 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팠던 그때 그 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해를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트라우마 그러면 저희 아들 생각이 많이 나요. 막내. 그렇죠? 근데 이따가 제가 리질리언스를 또 잠깐 또 금방 다룰 텐데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요. 한 30초씩만 합시다. 그래서 세 분 아까 그 나누신 분들하고 나누셨던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트라우마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상징, 심볼. 그게 뭔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한 분당 뭐 금방금방 하겠죠. 30초. 네, 다 나누셨어요? 트라우마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떠오르는 느낌들, 생각들, 이렇게 비주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때 세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꼭 하게 되는데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파이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이겨 극복하려고. 혹은 트라우마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도망가. 그런 아픔들을 그런 게 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히 얼어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가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차에 무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요.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버리면 그게 트라우마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차는 전혀 고장난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트라우마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강한 게 있는데 마치 그래서 그 모습 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고 에? 그냥 겉만 보면 정말 그런데 그 안에는 트라우마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내부가 망가져서 그분들이 내 아버지였던 거예요. 6.25 때 전쟁을 경험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 나오고 에? 그런 두려움에 20대를 보낸 그 사람들 그때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정신병자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폴라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전쟁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지.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완전히 병들어 있는 무서운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쳐대 내려갈까? 심지어 평화회담을 하고 있어도 저놈들이 언젠가 우리 속이고 다시 칠 거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해, 안 정당해? 정당하자고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로 자기 삶이 그 정도 망가졌었으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아유 정말 저 태극기 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Don't ignore it and hope it goes away. It won't.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치유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스몰그룹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자꾸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전이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보세요. 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 괜찮아. 한 2, 3년 지나면 다 나을 거예요. 이민이라는 게 원래 그래.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복제되고 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를 안 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병적인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나는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목회했거든요. 여기 와서도 목회하고 심지어는 제가 백인들 교회에 목회했어요. 그런데 백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유니버설한 거예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 눈에 보여. 내가 이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어떻게 퍼뜨리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다듬어야 돼요. 만약에 치유되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가 액팅인해서 내 안으로 향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알코올과 약물의 남용이, 학교일에 대한 과도한 집중, 소란과 난리를 피우거나 우울증, 무기력, 슬픔, 고민, 자책, 부끄러움, 수치심, 무감각, 두통, 소화불량, 자해, 자살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다 치유 트라우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액팅 아웃하게 돼요.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규칙에 대해 자꾸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우울 증세가 나타나요. 폭력, 비난, 무책임해지고 인내와 융통성의 상실, 분노가 폭발하고 타인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고 성적인 자기포기, 성적 학대의 경우, 자기가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그렇죠? 결혼을 해도 이렇게 부부관계가 참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괴롭히기, 반복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액팅인하고 액팅아웃하면서 내가 피해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액팅인하고 액팅아웃하고, 액팅인하고 액팅아웃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라우마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10명인데 그중에 2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그룹이 난리 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하는데 한 저희 교회가 이제 조그만 청년부가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 좀 커졌어요. 근데 그 한 70명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3명이 또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맨날 여자 자매 집 앞에 가서 이 남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기도 안 하고. 교회 자매인데 근데 이 자기 꼼꼼한 골목을 들어가서 그래갖고 갔는데 그 집 앞에 이러고 서 있어봐, 남자가. 그게 아무리 자기 교회 청년부라고 해도.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전화를 해. 그럼 어떻게 돼? 교회를 못 나오게 되지. 그런 자매가 하나, 둘 생기면 어떻게 돼? 청년부가 깨지는 게. 소그룹이나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액팅 인, 액팅 아웃을 계속 하도록 놔두는 거죠. 계속.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Resilience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꺾여졌다가 바람에 갈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해서 돌아오는 탄력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트라우마를 다루고 극복하고 치유형을 만들어내고 건강관계를 만들어내는 전환의 사건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구부러졌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빨리 회복되냐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지속됐는가, 얼만큼의 지원이 가능한가, 문제 해결, 믿음, 내적인 힘, 개인이나 그룹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 속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모든 꽃을 잘라버릴 수는 있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파블로 네루다가 한 얘기죠. 치유로 가는 여정의 핵심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 심호흡.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매가 어느 날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에 또 진정시키는데 first aid, 아주 응급치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 혹은 의식, 예식이나 예배나 기도나 묵상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음악, 노래, 춤, 드럼 같은 거.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춤 같은 거 잘 안 추잖아요. 그렇죠? 춤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하든지 마사지나 스킨십을 하든지 웃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놀이나 즐기기나 섹스, 이거는 이제 부부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생활도 하나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제가 요거 하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웨스턴 메디슨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있잖아요. 중동이나 혹은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상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대체의학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 경락인데요. 이건 중국말로 경락이고 이걸 이게 나온 데는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경락하는 거나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나 지금 굉장히 같은 지점을 누르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 재밌죠? 처음에 저 한번 따라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 있다, 들어갔다, 혹은 잠이 못 잔다. 우리 아내는 이거 많이 해요. 잠이 잘 안 오고 이럴 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나 봐. 그러니까 밤에 이거를 10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하셔갖고 세게 두드릴 필요 없어요. 또 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10번 두들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끝나는 점이 있죠. 거기를 10번.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그 다음에 눈 밑에, 그 다음에 코, 요 인중,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무슨 뼈라고 그러죠? 네, 쇄골뼈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바깥쪽 꼭. 그래서 10번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10번 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저랑 제 아내는 기도하면서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세 세트를 하는 거야. 제가 좀 한 대로 10번씩 요거를 세 세트를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트라우마에서요. 트라우마는 머리로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바디하고 내 정신하고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는 이 몸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들을 알아가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댄싱을 한다든지 엑서사이즈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큰아이는 그걸 잘해요. 남자는 되게 단순해 걔는. What? 맨날 이렇게 이제 반응이. 근데 걔는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 쌓인다 싶으면은 Daddy, I'm gonna go out. 그리고선 가서 막 한 30분 동안 뛰고 와. 아니면 뭐 배스켓볼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 둘째 딸아이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걔는 그냥 집에서 막 혼자 막 울어. 왜 우는지 모르는데 해가 울어. 너 왜 우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어? 걔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런 방식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capacitar.org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워리나 텐션이 있으면 여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꽉 잡아. 그리고서 자꾸 기도를 해요. 1불 동안. 뭐 3불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우리같이 이렇게 막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육체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하고 육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도움이 실제로 되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상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제 누가 트라우마를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The power of presence,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위로를 줍니다. 넘어가고 요걸 얘기하려는 거였는데요. Acting in하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Acting out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vicious cycle이에요. 악순환이 계속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애도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슬슬슬슬 빠져나와.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막 붙들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네? 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아프거나 뭐 그런 붙들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 꼭 권사님이 아니어도. 그런 그룹이 항상 잘 돼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야. 같이 우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 때문에 이제 교회가 좀 늘다가 그분이 어디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인원이 쫙 줄어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언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대학교에.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같이 울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공동체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몰 그룹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굉장히 주지적인 겁니다. 머리로 배우면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각하는 것 같은 깨닫는 것 같은 게 있으면은 아 그룹이 늘어나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해갖고 배운 경험. 아마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이 붙들고 우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그룹이 굉장히 커져.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진선미 중에 진리냐 선이냐 그거보다 아름다움이 모든 걸 넘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스몰 그룹의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트라우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마른 거죠. 그렇게 돼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공감, 용서, 정의, 평화 이런 관계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게 돼요. 물론 이게 항상 이렇게 리니얼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났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제 그래서 화해를 향해서 가는 그런 주원이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트라우마에 있어서 스몰 그룹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돌아가서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파워 프레젠스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울어줄, 애도해줄. 야, 너 그거 네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응? 응? 네가 아직 이민 생활을 잘 몰라서 그래. 어? 그거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언젠가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보고 뭐가 맞는지, 그렇죠? 뭐가 정의로운 건지, 뭐가 평화로운 건지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근데 이것도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이민교회 내가 거의 다 가본 이민교회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거예요. 같이 우는 Power of Presence 함께한 상태에서 같이 붙들고 울어. 그렇다고 뭐 또 억지로 또 막 눈물을 짜내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1시간 15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져간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함께 울고 애도해주는 것. 그게 우리 미션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스몰그룹이나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우린 난 스몰그룹 이렇게 조금씩 했으니까 Q&A 했다고 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정의나 뭐 이런 쪽에 더 아시고 싶으시면 목요일날 오시면 돼요.
2: 혹시 그냥 프랙티스적으로 공감 능력을 좀 키우려면 네.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남들한테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고 네.
1: 그게 뭐 그게 저는 공감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감정의 illiteracy예요. emotionally 어떻게 표현할 줄을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못 배웠듯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나는 한국 남자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메노나이트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독일계 계통 사람들이 굉장히 차가워요. 감정 표현을 안 해. 아프건 화가 나건 뭐 이런 거를 항상 이 reservation 탁 침묵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많이 그렇게 좀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인가 형제님인가요? 뭐 제가 모르겠지만 형제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렇고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지적 중에 하나도 당신은 emotionally illiterate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공감 능력을 억지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인생에서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 제 아이들, 그러면서 제가 큰 애들 둘 키울 때하고 막내 키울 때하고 되게 달라졌어요. 막내를 놔놓고 걔하고 제가 지금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걔하고 게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 같이 보내고 홈스쿨링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걔 감정을 내가 이제 많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요. 그 베스트 프렌드한테 할 얘기 하는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가 느꼈고 이런 네. 그런 폭을 조금씩 늘려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공감 능력을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게 좀
3: 좋습니다. 네. 인정하고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1: 네. 네.
3: 말하는 것만으로도.
1: 네. 그것도 좋네요. 네. 굉장히.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같이 대화해주면. 네. 땡큐. 또.
2: 드라마를 나가고 그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가 더 큰 피해자다. 내가 더 슬프다. 그게 결국에는 금메달 따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2: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더 큰, 뭐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1: 네.
2: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 네.
2: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1: 기술적으로?
2: 그러니까 뭐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그거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갈등이라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블레임 리스트를 갖고 와요. 리스트가 있어 사람들이 다 싸우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특별히 이제 부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20년 전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쭈루룩 나온다고 그런 경우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모를지 모르지만 쭈루룩 마치 준비된 듯이 리스트를 딱 꺼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왜냐면 준비를 한 거야. 그게 이제 목요일날 더 다르지만 그런 리스트들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부부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져. 리스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남편은 그럼 나는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이거 근데 이걸 얘기하면 좀 길어질 텐데 그 얘기를 제가 아시고 싶은 목요일 날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야 되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노 형제님은 개인적으로도 아니까 얘기 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우리 목요일날 뵐 분들은 또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인 일은 없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약속을 어긴 죄들은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범죄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해야 할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일을 먼저 하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교회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조지 레드는 그 신학신학자 조지 레드는 그의 저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말쿠투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의 역동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할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출애굽기에서